시간만이 가진 유일한 힘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뎌질지 몰랐다. 그게 잊힐지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의 대부분은 다행히 잘 사그라들었다는 의미겠죠. 반대로 점점 뚜렷해지거나 뭐 잊고 말고 할 게 아닌 것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정확하게 제대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신영원의 터.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그 공공장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서너 분이 대화하는 걸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거기에서 그냥 놀랄 에피소드를 만나게 됐죠. 한 사람이 곧 6.25네? 라고 하니까 다른 한 사람이 요새는 그렇게 안 부를걸?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한 사람이 요즘도 그런 날 뭐 하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친구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라기도 했고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이 호국보훈의 달에 그저 구색 맞추기로 중간중간 하나씩 심어둔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확실히 좀 더 이렇게 어린 친구들, 점점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전쟁과 멀어지는 세대들에게 좀 체감하는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역사 시간에 진짜 내 몸으로 체감해서 배우는 역사는 얼마 안 되죠. 근현대사 다 합해도 그 중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역사들, 그건 만약에 나중에 뭐 누군가가, 아이들이 혹은 그냥 정말 누군가가 인생의 후배들이 물었을 때 간단하게 한 줄 요약이 안 되는 것들은 없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목요일 3부는 노춘의 음반가게. 순간적으로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 화요일과 두 개가 합쳐져 노춘의 음반극장인가?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음반가게의 극장은 화요일에. 추억의 명반을 함께 꺼내 듣고요.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코너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놓쳐오시는 방법이에요.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 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신성우의 사랑한 후에, 신해철의 단 하나의 약속 두 곡 이어갈게요.

짧은 글, 긴 여운. 어렸을 때부터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운동의 날이면 달리기 꼴찌는 늘 내 차지였다. 친구들 고무줄 놀이 할 때면 늘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롤러스케이터는 몇 번 휘청거리다가 넘어진 뒤로 다시는 신지 않았다. 무용 시간에는 겨우 기본 점수만 받아들고 교실로 돌아왔다. 고등학생 때는 친구들과 점심시간마다 줄넘기 하자고 약속했지만 1분도 못 가서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아프고 회복하기를 반복하며 마흔이 넘어서야 운동 없이는 삶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꾸준히 이어가지 못했다. 멈추고 나면 다시 시작하기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전처럼 쉽게 포기하고 싶진 않았다. 건강 악화와 우울증을 겪으며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 42의 여름 병원 문을 나서며 나만의 운동 루틴이 없다면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엄습했다. 그날 이후 지속 가능한 나만의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 오고 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말이 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란 마음속 기준은 높지만 그 기준에 스스로 눌려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바로 나였다. 운동하려면 준비 운동부터 본 운동, 스트레칭까지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 시간을 내지 못하는 날이면 운동을 내일로 미루길 반복했다. 완벽에 발목 잡힌 채 운동하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갔다. 돌이켜보면 나에게 완벽은 시도조차 막는 장애물이자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였다.

최백호에 뛰어들었습니다.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저자가 좀 많습니다. 강당교, 강화정, 글빛혁수, 배수진, 백형기, 신민진, 쓰꾸미, 연수, 유기일, 윤미경, 은재롭다, 이현화의 나를 일으키는 회복 루틴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일상을 운동이나 독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으킨 12명의 이야기예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 방법은 같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면서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실었으니까요. 약간 경우의 수가 좀 나랑 비슷하네 할 확률이 아무래도 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까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의 이야기일 거예요. 과거의 저자들처럼 삶의 그늘에 있는 독자는 물론이고요. 타의에 휩쓸리기 쉬운 많은 독자들에게 내가 진정 나로 사는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삶의 장면들을 진솔하고 또 덤덤하게 증언하는 이 저자들의 모습에서 독자들도 역시 변화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자,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으로 김만수의 별, 달, 장미, 백합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1.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은 박성신의 한 번만 더 였습니다. 아, 은주님이 중학교 때 이 노래를 처음 듣고 너무 좋아서 따라 부르고 학교에서 노래 부르는 대회가 있었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거기에도 나갔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있어서 그 뒤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 그러셨어요. 저도 학교에서 저는 중학교 때는 학교가 좀 많이 엄격한 학교라 큰 어떤 이벤트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또 재미있는 이벤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 고등학교 때는 그게 있었네요. 뭐 노래 부르는 가요 경연 대회 같은 것도 있었고 반 대항으로 무슨 단체로 하는 춤도 추고 뭐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추억들이 요즘에 저도 추억의 노래들을 들으면서 아 가끔 그때 이 노래 뭐 나왔는데 많이 들었는데 썼는데 이런 식의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7812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하셨는데 그러네요. 또 알면서도 한번 놀라보는 6월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한 해를 절반으로 딱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을 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약간 그 더위까지를 끊어가는 습관이 있나 봐요. 8월까지 끊어가지고 하나 끝난 것처럼 뒤에 후반전은 좀 짧아? 라는 생각으로 임하곤 하죠. 황금 배련님도 어서 오십시오. 아침바람이 서늘하게 느껴져서 마치 벌써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 듯한 느낌이네요. 하긴 이번에 지금 장마가 늦어지면서 조금 또 이런 이변이 좀 일어나고 있다곤 하죠. 생각보다 좀 선선하다 뭐 이런 식의 원래는 지금 장마가 와야 되는데 그리고 7621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은선님도 와 계시고요. 부산 갈매기님 반갑습니다. 9945 쓰시는 분 이렇게 성함 설정해드릴까요? 한은수님 오늘은 출근길이 날씨가 선선해서 좋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제가 한은수님으로 설정해 놓을게요. 그리고 1745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간밤에 잠을 좀 설쳤어요. 이유는 모르겠네요. 꿈도 기억이 안 나요 하셨고요. 꾸리님 반갑습니다. 꾸리님도 오늘 아침은 그렇죠. 축구 또 지금 그렇군요. 지금 약간 뭐랄까 선두에 오시는 분이 의미는 없지만 선두 이런 거 1등 이런 거 지금 안 보이는데 혹시 야구래 축구 응원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괜찮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4547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경민님 어서 오시고요. 자, 4547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준비해 볼까요?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Think of Laura 준비했고요. 그리고 토토의 로제안나까지 두 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3492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온 마음을 모아 하셨고요. 그리고 6617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4831 쓰시는 분도 오늘도 노추 들으면서 축구 응원하렵니다 하셨고요. 그래요. 그럼요. 한국전쟁도 절대 잊지 말아야죠. 4432 쓰시는 분. 꾸리님은 우리 아까 인사 나눴고 신복수님, 그러니까 신복수님 어디 가셨나 제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부산은 오늘은 행복한 날이랍니다. 날씨가 딱 좋아요. 자, 이번에는 한은수님 신청곡을 지금 준비할까요? 스모키의 I'll Meet You at Midnight 전해드립니다.

스모키의 I'll Meet You at Midnight 전해드렸습니다. 상은님도 스모키 노래 듣고 싶었는데 고민했는데 이 노래로 이미 듣고 있어요 라고 좋네요. 뭘 들을까 고민하다가 다른 분이 그 가수의 노래를 하나 딱 신청을 해주면 어쩔 수 없네 오늘은 이 노래 약간 이런 기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선숙님은 오늘 병원 가는 길이에요. 날씨가 다니기 좋네요. 남포동도 돌아다녀야겠습니다 하셨어요. 좀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길 바라봅니다 라고. 오늘은 시장 같은 데 돌아다니려면 맞아요. 너무 덥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남포동에서 왠지 남포동에 가면 언젠가는 김선숙님을 만날 것 같은데요. 그 시장을 많이 가셔서. 그리고 6036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십시오. 노출가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생인데요. 늘 몰래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신고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문자 안 보내신다고 몰래 듣는다는 건 절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와 저도 있습니다. 소영씨 인사 한번 해요. 뭐 이런 의미로 괜찮죠. 그리고 성함 설정이 뭔가요 하신 1194 쓰시는 분. 성함 설정 그냥 문자에 닉네임이나 성함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등록해놓고 다음부터 이제 번호가 아니라 이름이나 닉네임이나 이제 그렇게 불러드린다는 거예요. 따로 하실 건 없고 문자 보내실 때 남겨만 주시면 됩니다. 자, 2부 끝곡은 우리 3170 쓰시는 분께서 축구 안 보고 라디오 듣고 있는 제가 이상한 건 아니죠 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마음이 편해지는 방송 항상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 라디오 들으면서도 축구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신 노래는 2부 끝곡으로 지금 준비할게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 치료에 힘쓰지만은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 볼 생각을 내지 않나니 이어찌 뜻 있는 이에 탄식할 바 아니리요. 육신의 병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일생에 그칠 것이나 마음의 병은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영원한 장래 최고의 종자가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시작합니다. 강은철의 회전목마.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반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3부가 시작이 됐고, 왜, 축구도 시작이 되니까 뭔가 또 제 기분이,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양쪽으로 보고 듣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신 분도 계시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나 다 응원은 하고 있고, 각자 할 일을 또 하면서 하고 계실 분들이 많으니까요. 아, 오늘은, 그쵸, 명반 들으러 가는 날이라 노래 하나 얼른 듣고 바로, 감상실이라고 그럴까 차라리 이름을. 예, 아무튼 음반 가게 문 열어놓고 있을게요. 이상은의 아오 아오 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노춘의 음반 가게입니다. 추억의 명반을 골라드리는 노춘의 음반가게. 오늘은 1973년에 발표된 굿바이 옐로 브릭 로드 음반을 준비했습니다. 엘튼 존의 정규 7집이자 첫 번째 더블 앨범 굿바이 옐로 브릭 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3천만 장 이상의 판매량이 집계됐고요. 엘튼 존의 걸작으로 꼽히는 앨범이죠. 모든 곡은 엘튼 존과 버니 토핀에 의해서 작사 작곡이 됐는데, 엘튼 존과 작사가 버니 토핀의 유년 시절을 장식한 추억, 미국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헌정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경쾌한 팝, 락 음악의 비중이 큰 것과 별개로 많은 곡의 가사에는 뭐 사회 문제 같은 어두운 주제를 많이 담았죠. 엘튼 존은 수록곡들을 의도적으로 다른 스타일로 작곡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버니 토핀은 대부분의 가사는 어렸을 때 봤던 방송이나 영화의 영향을 받았고 영화적인 앨범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이 앨범은 엘튼 존의 역대 정규 앨범들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앨범인데요. 초창기 시절부터 전성기에 이르는 모습을 차례차례 그려갑니다. 광범위한 음악적 변화나 또 버니 토핀의 영화적인 가사가 잘 어우러지고요. 버니 토핀은 자신들이 내놓은 가장 중요한 앨범이다 라고도 평가했고, 엘튼 존도 이 앨범을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앨범이자 결정적인 팝 앨범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17개 트랙 중에 이 음반에는 히트곡 Candle in the Wind, 그리고 미국 1위 싱글 Benny and the Jets, 그리고 Goodbye Yellow Brick Road, Saturday Night, All Life for Fighting 뭐 이런 노래들이 포함되어 있고, 2003년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다양한 순위에서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곡들입니다. 원래 73년에 나온 LP는 두 개의 디스크로 발매가 됐는데요. 그런데 92년과 95년에 CD로 리마스터된 음반은 80분이 채 되지 않아서 한 디스크에 넣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30주년 기념 에디션은 원래 형식을 따랐고요. 보너스 트랙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음반을 두 개 디스크로 나눕니다. 음반 제작에 대한 DVD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앨범에서 세 곡을 들을까요? 언급이 됐던 노래들 준비합니다. 엘튼 존의 Candle in the Wind, Benny and the Jets, Goodbye Yellow Brick Road 세 곡입니다.

세 곡을 들었습니다. 세 곡을 들었는데도 노래에 푹 빠져있다 보니까 한 곡이 더 나오려나? 라는 기대감도 생기고 저희가 준비해놓고도 여기서 끝나는 게 조금 아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상은님께서 엘튼 존의 음반을 예전에 삼촌이 하나 가지고 있어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국 못 들었어요. LP였는데. 그 LP면은 그 음반 되게 소중하게 막 여기실 그런 분들은 테이프는 빌려줘도 LP는 안 빌려줬던 것 같아. 크기도 크고 들고 나오기도 뭐 하지만 LP 빌려달라 소리는 글쎄요. 저희는 이제 막 테이프랑 CD로 넘어오던 그때라 굳이 막 LP를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어렸을 때. 제 생각에 제가 아는 LP를 좀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LP는 진짜 말 그대로 소장이더라고요. 가끔 이제 닦아서 꺼내 들으시고 혼자 조용히. 지금 요즘에 또 이제 LP를 아주 이렇게 모으고 열심히 두고 하시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은 예, 정말 집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LP 듣고 한 주의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뭐 이렇게 LP, 중고 LP 늘 탐색하고 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아마 삼촌도 그런 분이 아니셨을까. 호시탐탐 노렸다는 건 쉽게 빌려주진 않으셨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굿바이 옐로 브릭 로드 항상 들었지만 오늘은 이렇게 들으니까 좀 더 새롭네요. 여러 곡을 함께 들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라고 현경님이 남겨주셨고요. 이렇게 세월이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엊그제 나온 노래 같은 건 올드팝의 매력이겠죠? 라고 상무님이 주셨는데 정말 정답입니다. 정말 정답이에요. 그리고 계속 뭔가 약간 사람 손 타듯이 그렇게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거리감이 안 생기잖아요. 언제 들어도 그냥 요즘 노래 같은 느낌으로 계속 들을 수 있는 정말 정말 오랜만에 들으면 아무래도 갭이 생기겠죠. 그런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음반은 마무리를 하고요. 부산갈매기님의 신청곡으로 3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피치스 앤 허브의 리유나이티드 전해드려요.

WBS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감흥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6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4부 첫 곡이었습니다. 백설공주님이 신청하신 조수미의 챔피언스였어요. 아, 자, 6617 쓰시는 분도 이렇게 성함을 설정해드릴까요? 예, 네, 그렇게 제가 해드릴게요. 맞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저도 이름 불러주세요. 이영희라고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이영희님으로 등록해놓겠습니다. 꾸리님은 네, 축하 앞으로 가신 것 같아요. 2부까지 듣고 저는 조퇴할게 하셨는데 그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리님이 어? 날씨 요정 소영님? 저 날씨 요정 된 거예요? 어, 일단 가, 네, 제 요정할게요. 오늘 서울에 비 와요 하셨는데 비 소나기 예보가 있긴 합니다. 6시 쯤서부터 현재 예상으로는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 이게 서울도 넓어서 지역별 차이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소나기 예보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자님 반갑습니다. 아, 저도 스모키 음악 잘 들었습니다 하셨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6153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네, 아이고 저기 뭐야, 축구 때문에 다들 양해구한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해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언제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또 축구 응원하고 계셔도요, 마음속에 또 이 시간에는 노출을도 약간 생각하면서 아, 노출은 잘 흘러가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우리 노초에는 공주님들이 많으세요. 자, 이번에는 평강공주님의 신청곡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전하겠습니다.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함께 하셨고요. 1423 뒷번호 쓰시는 분은 걱정 마세요. 지금 TV 보면 저녁 뉴스 시간에 감흥이 떨어지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러면 그 시간까지 잘 때 어디서든 이 소식을 예, 안 듣고 안 보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게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서 요즘은. 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노출을 지금 안 떠나고 계시다는 얘기를 어필을 해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건 상관이 없습니다. 축구를 응원해도 노출 시간이라 노출 생각은 한 번씩은 하실 거고 여기에 계셔도 정말,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뭐 라디오든 뭐 TV든 선택해서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뭔가 지금 예 정해진 어떤 일이 없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니까, 일터에서 라디오를 듣는 것도 사실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소규모 사무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동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 많이 들어주시니까 어쨌든 이것도 대단한 거고, 또 어떤 입장에선 감사한 거고 다행이기도 한 거고, 예, 무리하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4831 쓰시는 분은 패샷보이스의 위너를 신청하셨고, 2204 쓰시는 분은 고웨스트를 신청하셨고, 그리고 1265 쓰시는 분도 지금 설명해 주신 노래가 고웨스트예요. 오늘은 고웨스트로 함께 또 이 응원의 기분을 한번 가져볼까요? 패샷보이스입니다. 고웨스트.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반전이 끝났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노추는 계속 예, 이렇게 4부, 3, 4부를 저도 약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처럼 또 여기에 우리 계신 분들과 함께 또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수님이 아까 노추 지킴이도 있답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3857 쓰시는 분도 백설공주님의 신청곡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은 백설공주님이신가요? 게시판으로 주신 거여서 맞으면 맞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7206 쓰시는 분도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뭔가 으쌰으쌰하는 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셨고요. 그렇죠. 꼭 축구뿐만 아니라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응원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만큼 더 에너지가 샘솟는 그런 게 있죠. 더 강하게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7264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6월에 그 1년에 반 얘기 뭐 이런 거 할 때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하셨는데 소영 씨 저도 그렇네요. 저도 상반기 하반기 딱 정확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한 8월 즈음으로 1년을 그 즈음에서 나눴던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써주셨어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창시절에 오랜 습관이 또 하나 있잖아요. 방학,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2라운드가 시작되는 느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보통 저 학교 다닐 때는 2학기 2학기 시작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9월 전에 시작을 했죠. 대학교 가서야 9월에 이제 같이 개강하고 그랬지만 8월 한 20일 정도서부터 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합리화를 시켜보죠.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라도 제가 또 문자를 놓친 게 있을까 봐 우리 정태님도 봤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끝곡은 이 곡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무한궤도 그대에게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1: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말이 살아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른 세계 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그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요.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대정경 천도품 1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농송교당 서양수 주성령과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영원한 세상을 통해 볼 때 당장은 아무리 난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이에게 진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평화한 마음을 놓지 말라고 하시면서 평화를 먼 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마음 가운데서 먼저 구하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6.25 동란중에 맞이한 새해 아침 정산종사님께서 내려주신 법문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29장 말씀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가슴 아픈 역사의 날, 6.25 전쟁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함께할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의 오늘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 덕분이라는 것을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 속에서도 절대 놓지 않았던 희망과 평화의 염원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전쟁이 한창인 때 제자들에게 희망과 평화의 법문을 내려주신 정산종사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 원불교는 남북의 평화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의 평화와 희망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그 노력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그 걸음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텐데요. 어떠한 난경에 들었다 해도 평화와 심경을 놓지 않아야 평화를 불러오는 주인이 된다고 밝혀주신 정산종사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아픈 역사를 넘어 진정한 평화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삶이 되길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 인 원불교와 교우 탐방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이슈 인 원불교 만나볼게요. 송소희 내 나라 대한, 이어서 문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이슈 인 원불교.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알마타 교당의 이안 봉불식 소식 준비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피어난 일원 회상 개척의 거룩한 서원 알마타 교당이 새로운 35년을 향해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슬람과 러시아 정교회가 주를 이루는 낯선 환경 속에서 오직 교화의 일념 하나로 법등을 밝히며 걸어온 지 어느덧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지난 세월 피땀으로 일궈온 도량이 재개발이란 뜻밖의 시련을 맞이했지만 알마타 교당은 스승님들의 경륜과 수많은 법동지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힘을 냈습니다. 많은 분들의 소중한 정성과 응원이 있었기에 규모는 작지만 자랑스러운 새 도량을 다시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알마타 교당은 외롭고 방황하는 현지 청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쉼터로 민족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세상을 밝힐 젊은 주역들이 당당하게 용기를 얻어가는 희망의 터전으로 갖고 갈 텐데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알마타 교당이 현지 시간으로 7월 12일 오전 10시 이안 봉불식을 올립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에 함께할 예정이고요. 왕산 종보사님의 설법이 예정돼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맞이한 은혜로운 알마타 교당의 이안 봉불식에 많은 분들의 축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알마타 교당의 이안 봉불식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평화의 세계.

며칠 전 3학년 학생들이 졸업앨범 사진을 찍었다. 하나같이 예쁘게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 아침부터 분주히 공들인 모습들, 내 눈에는 다 예쁘다. 사진을 보다 보면 평소 느끼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통찰하는 순간이 온다. 스스로 생각한 자신의 모습과 타인이 보았을 내 모습의 간극. 셀카의 일상화로 인해 스마트폰은 카메라 경쟁이라 할 만큼 스마트폰에서 사진의 기능은 중요하다. 다양한 앱을 사용해 자신의 모습을 보정하고 변형한다. 과거에는 사진에 찍힌 내 모습이 딱 하나였지만 요즘 셀카에서는 다양한 나로 나타난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야 하나? 서로의 얼굴에 반사된 빛은 우리의 눈과 뇌로 들어와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뇌가 얼굴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능력은 놀랍다. 그러나 이제 기계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뭐 휴대폰의 페이스 아이디는 3만 개의 적외선 점을 사용해 얼굴 윤곽선을 그려내고 사용자를 인식한다. 별도의 인증이 필요 없다. 모공 사이의 거리도 측정하고 쌍둥이를 구분해낼 정도로 믿을만하다 했다. 지문 인식보다 편리할 것 같더니 마스크나 안경 착용으로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심하게 부은 얼굴도 분명 나인데 나를 몰라본다. 어느 책에서는 현대인들의 정체성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말한다. 직장에서와 퇴근 후의 정체성이 다르고 하나의 SNS를 할 때도 여러 계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바꾸기도 한다며 이러한 특성을 멀티 페르소나라고 지칭한다. 순간 모두 전환에 능하다. 페르소나, 고대 그리스 연극 배우들이 썼던 가면이다. 정신의학자 융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압력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 천 개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며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이다. 듣기에 따라 가면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페르소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사회적 시선이 만든 편견으로 실존과 가면의 맹목적 동일시가 문제이지 페르소나는 무턱대고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닌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능력의 한계치를 느낄 때 자존감 높은 척 가면을 쓰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회성 좋아 보이는 가면도 하나 챙긴다. 임상 심리학자 허지원 교수는 가면은 다양할수록 좋다고 한다. 가면은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가식도 아니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위선도 아닌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기능이자 기술이라고. 혼자 있을 때 자신과 사회생활을 할 때의 자신은 당연히 달라야 하니 삶의 맥락과 고비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유동적 자존감을 연습하라고 한다. 그대 자존감이 높은 편인가? 나는 그때그때 다르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현지훈 교무님의 글 그때그때 다르다 만나봤고요. 이어서 아이브 IM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 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교구탐방 만나볼게요. 창작성 갑니다.

원벌교 각 교구를 탐방합니다. 교구 탐방. 오늘은 경기 인천교구 소식으로 출발할게요. 지난 7일 제1회 경인교구 청년회 체육대회가 수원 지동초등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 청년 교도들과 교무 36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 교단과 지역을 넘어 청년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공동체의 유대를 다지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는데요. 이번 체육대회는 함께 응원하며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또 이번 만남이 앞으로의 청년 활동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관계 형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도 담았는데요. 참가자들은 먼저 콕콕콕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박성재 교도를 중심으로 한 오합지졸팀과 공석천 교무를 중심으로 한 블루클럽팀이 결성돼 열띤 경쟁과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본 경기에서는 파도타기, 인간컬링, 콩과 공기 옮기기, 풍선축구 등 다양한 협동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참가자들은 승패를 떠나 서로를 응원하며 경기에 참여했고 경기장 곳곳에서는 웃음과 환호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팀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은 경쟁보다 협력의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이번 체육대회의 취지를 보여줬다고 하네요. 이번엔 제주교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제주교구가 제1차 교도 정기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교도들은 관산 우세관 교구장의 좌선 주제 강의를 함께하며 정신수양과 선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후 정신수양 퀴즈쇼, 단별회화, 좌선, 연불 실습 등을 함께하며 정신수양에 대해 서로 연마하고 해도를 단련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난 13일엔 제주교구 여성회 회원들이 제주교당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본어 특강과 착착 나눔, 다도반 개설 등 다양한 안전토의가 이루어졌고 교화와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교구 본공회에서는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반찬 나눔 행사를 가졌는데요. 제주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본공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고 하신 정산종사님의 10년 법문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제주교당 본공회 반찬 나눔 봉사는 지역사회에 온기와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본공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교구로 가볼까요? 원불교 서울교구 본공회가 지난 11일 호국보훈 원례회를 개최하고 공군사관학교 성모교당 이전 신축을 위한 건축성금을 전달하며 군교와 지원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엔 문정석 군종교구장을 비롯해 성모교당 이재원 교무, 정태원 성모교당 건축추진위원장이 참석해 성모교당의 교화 현황과 이전 신축 추진 경과를 공유했는데요. 전시경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현충원 은혜 나눔 행사와 노숙인 무료급식 등 다양한 본공활동을 통해 공공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고 전하며 본공 회원들과 교도들만의 본공이 아닌 세상과 함께 호흡하며 더 넓고 깊게 펼쳐가는 공공의 활동을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성모교당 이재원 교무는 성모교당이 원불교 유일의 공군 교화지이자 유일한 원불교 공군교당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교당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장병들과 생도들이 쉬어가는 안식처이자 상담 공간이 되고 있어 일과 후에도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차를 마시고 마음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반가운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설법에 나선 문정석 군종교구장은 군종교화의 의미와 미래의 비전을 설명하며
공군사관학교 성모교당은 원불교 유일의 공군교화지로서 상징성과 가치가 매우 크다며 오늘 전달된 성금과 교도들의 정성이 분교화의 새로운 20년, 30년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서울교구 일정입니다. 먼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휘경 여자중고등학교 강당 건산홀에서 고 건산 최준명 원종사의 열반 1주기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 참석 인원을 미리 파악 중이라고 하니까요. 참석을 희망하시는 교단과 교도님들께서는 서울교구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교구가 원기 111년 서울교구 학생연합 여름훈련을 준비 중인데요. 마음 충전 101한 주제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에 위치한 원불교 우인훈련원과 인근 해수욕장에서 함께합니다. 원불교 서울교구 소속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교도들이 참석 대상이고요. 신청은 7월 13일 월요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교구탐방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SES 꿈을 모아서

0: 원불교 알림 체크.
1: 2026 원불교 청소년 희망 캠프가 진행됩니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설매제 자연휴양림에서 함께할 예정인데요. 중고등학생 5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7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쉬는 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차리는 시간,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따뜻한 연결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텐데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교화훈련부 청소년국으로 문의하시거나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불교 청년회가 개교의 동기를 실천하는 청년을 주제로 정기훈련을 개최합니다. 7월 4일부터 1박 2일간 익산 뉴스호스텔에서 진행되고요. 참가 문의는 원불교 청년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111년 법인절을 맞이하며 제1회 원불교 사축이제 초품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법인정신과 나의 삶, 구인선진, 대정경 서품 13장에서 15장까지 정성과 기도로 밝힌 하루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총 15초 이상 100초 이내로 순수 창작 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창작성가 감사합니다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0: 재현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처음에는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하다가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대정경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가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 한편에 곱게 접어뒀던 문구를 떠올립니다. 얼마나 덩치가 크든, 얼마나 무겁든, 얼마나 대단하든, 얼마나 소중하든, 그 무엇이든 다 타고나면 한 줌의 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대단할 것도 소중할 것도 우스울 것도 없더라고요. 오늘도 감정을 잘 다스리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에요. 이소라의 신청곡.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0: 없이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 가장 먼저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는 거에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뭐 선호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명상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처럼 별거 없다 같은 메모를 더듬어 봐도 심신 안정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정을 자극하는 것에 거리두기 오늘도 잘 살피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한국의 경기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실점을 줬죠. 예, 그래서 우리가 0-1로 지게 되었는데 아 그걸 보면서 저의 어떤 그런 울컥한 마음과 예 어떤 마음에 아 이 정말 예 이 갈증 그런데 우리 작가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한번 큰 호흡을 쉬면서 예 한번 다스려 봅니다. 그럼요. 자 지금부터. 같이 함께 다스려보아요 여러분.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출석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장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신청곡과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후추스의 우린 불안을 지나 블루앤블루의 지나가리라.

후추스의 우린 불안을 지나 블루앤블루의 지나가리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1937 쓰시는 분이 오늘 날씨도 흐리고 기분도 다운되어 있었는데 이소라의 신청곡 노래가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네요. 노래가 나오는 동안 가만히 눈을 감고 제 숨소리에 한번 집중을 해봤는데 이게 바로 명상이군요. 멀리 갈 필요 없이 기분 좋은 12시를 듣는 이 시간 자체가 제겐 최고의 명상 상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아, 뒷번호 0523 쓰시는 분이 저는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다이어리에 좋아하는 책 구절을 꾹꾹 눌러 쓰곤 해요. 오늘 희원님이 말씀하신 다 타면 한 줌의 재라는 말도 제 비밀 노트에 얼른 적어두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나만의 감정 치트키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도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맞아요. 막상 생각해보면 한 줌의 재가 될 건데, 그래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내일을 또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그쵸?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은 날이 잔잔하니 이쁜 날이에요.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이쁜 날 함께해 주셔서 복수님 감사해요. 토닥토닥님이 아쉽게 지긴 했지만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한 발짝 더 뛰려고 악착같이 달리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비난 대신 격려를 보내주고 싶네요. 오후 시간 분위기가 너무 처지지 않게 우리 선수들 힘내라고 신나는 최신 가요 하나 시원하게 들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스트레이키즈의 Run It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노래 두 곡 스트레이 키즈의 러니 크리티스의 레드 레드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이진아님이 현 DJ님 오늘 오프닝 멘트가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신 말씀 같아요. 요즘 유독 감정 롤러코스터를 심하게 타서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됐거든요. 오늘부터 제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거리두기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1부 끝곡으로 김예림의 행복한 날을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전 2부로 돌아올게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군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와 명예 이역동은 그 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1장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T.I.O.T의 그 계절 긴 터널을 지나.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똥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색감으로 따지면 알록이 달록이 오색찬란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곳, 기분 좋은 12시의 소통창구.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뒷번호 8592 쓰시는 분이, 주부 경력 10년 차인데도 아이들이 어지럽혀 놓은 집안을 보면 욱하는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하지만 라디오를 들으면서 다 지나가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일단 아이방의 문을 닫고 제 감정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가장 어찌 보면 이게 도피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내 눈에 안 보이면 어떤 이 화와 이런 욱하는 감정들이 확 사그라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진실이래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아이와 뭐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이게 정말 욱하는 그런 감정, 혹은 부부 사이에 혹은 뭐 친구 사이에 어떤 욱하는 감정이 나왔을 때는 막 들이받기보다는 그때 잠깐 나가거나 살짝 그 사람과 떨어지는 어떤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조절이 된다 하더라고요. 아주 잘하신 선택입니다. 경력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게 만약에 아이가 30살이 됐는데도 그 방을 보면서 어이! 라고 하는 것보다는 10년 차일 때가 더 나은 거 아닐까요?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그래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잖아요. 어른이 그러면 정말 얘는 진짜 왜 이런 생각이 날 겁니다. 예, 아주 잘하셨다라는 칭찬 드리고 싶고요. 뒷번호 2138 쓰시는 분은, 희원 씨, 저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편이에요. 내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지금 불안한지 외로운지 제 감정의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라디오에서 명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괜히 더 반갑고 기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시는군요.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10분간 명상하는 거, 본인을 조금 다스리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칭찬합니다. 뒷번호 8415 쓰시는 분은,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오전 배송 한바탕을 끝내고 이제야 숨 돌리며 라디오 켰어요. 오늘 날씨 초여름 날씨처럼 덥지만 바람이 살짝 불어져서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면 살짝 쉬는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에 음악 들으시면서 커피 한잔 하실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손하은의 여름 고백, 스테이시의 스타.

소나은의 여름 고백, 스테이시의 스타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0792 쓰시는 분이 동기들이랑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자리로 돌아왔더니 식곤증이 제대로 왔네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인데 댄스곡 메들리 한번 가주시면 안 될까요? 몰래 이어폰 한쪽만 끼고 대기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아, 여튼 눈꺼풀이 천근만근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맞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신 거 맞죠? 예, 찾아갑니다. 아, 더 좋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기회가 된다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뒷번호 1265 쓰시는 분이 오늘 축구 결과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아주 정말 그 자체입니다. 다들 모니터만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네요. 희원님의 밝은 목소리와 신나는 음악으로 저희 사무실 분위기 심폐소생술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래 두 곡은요. 트랜스픽션의 라디오, 로맨틱 펀치의 내일로 점프.

버즈의 트랜스픽션의 레디오 그리고 로맨틱 펀치의 네일로 점프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네, 2부 끝곡으로 제이세라의 여기서 기다릴게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한 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 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위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느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좋은 12시.
1: 저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투어스의 Dream With Us.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알쏭달쏭 헷갈렸던 맞춤법부터 읽고 쓰기에 기본 바탕이 되는 문해력까지 우리에겐 플러스되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우의 히쌤!

안녕, 희쌤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맞춤 눈높이 수업으로 오늘도 우리 조금 더 똑똑해져 보자고요. 자, 어김없이 문제 나갑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문장을 잘 듣고 어떤 표현 기법이 쓰였는지 맞춰보세요. 나는 그를 오래된 책장과 같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천천히 열어보면 깊은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방금 들으신 문장에 쓰인 표현 기법과 화자의 의도로 알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직유법. 지루하고 오래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2번, 은유법. 대상의 내면적 깊이를 강조하기 위해. 3번, 반복법. 기억을 강렬하게 자극하기 위해. 4번, 풍유법.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 위해. 오래된 책장과 같은 사람을 떠올려보며 과연 어떤 표현 기법과 의도였을지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힙합의 마음의 숲, 투스토리의 도사리 카페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호의 히쌤에서 나간 문제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가 이거였죠. 나는 그를 오래된 책장과 같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천천히 열어보면 깊은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간다 였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직유법은 아닐 것이다, 방복법도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은유법과 풍유법이 약간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유법, 대상의 내면적 깊이를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풍유법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 위해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잘못하면 풍유법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겠지만 정답은 바로 2번 은유법이었습니다. 원래 문장에서 인물을 오래된 책장에 곧바로 빗대어서 표현을 했죠. 게다가 깊은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사람이 가진 진중하고 깊이 있는 내면을 아주 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은유법에 가사가 참 많이 쓰이는데 그 안치환 씨 노래 중에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가 있죠. 내가 만약 하늘이라면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의 하늘을 빗댄 대표적 은유법 표현 예 그런 가사 아닐까 싶어요.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리고 맞춰가는 나만의 공부법으로 오늘도 조금 더 야무진 사람이 되어보자고요. 뒷번호 8154 쓰시는 분께서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2번 은유법. 이 퀴즈를 듣자마자 30년을 함께 산 우리 남편이 떠올랐어요. 처음엔 무뚝뚝해서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깊은 이야기책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남편분을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진짜 저는 사실 남편분도 예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에 대해 생각하지만 8154 쓰시는 분이 굉장히 멋있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안목 또한 예 아유 얼마나 대단하고 예 멋지신 분입니까? 두 분 다 참 멋지십니다. 정답 맞춰주셨고요. 뒷번호 3203 쓰시는 분은 정답 2번 오늘도 야무지게 배우고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4576 쓰시는 분 2번 아 처음엔 뭐뭐 같다 인 줄 알고 1번의 직유법을 누르다가 희원쌤이 슬쩍 바꿔주신 그는 책장이다 를 듣고 얼른 2번 은유법으로 바꿨습니다. 휴 하마터면 틀릴 뻔했네요. 칭찬해주세요 희쌤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이렇게 세 분 선물 보내드릴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주원의 내가 만일 양다일의 사랑해도 될까요?

주원의 내가 만일 양대일을 사랑해도 될까요?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행복한 주부님이 오늘 저녁은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등갈비 김치찜을 하려고 마트에서 장을 봐왔는데요. 제로 손질하는 손동작이 라디오 비트에 맞춰집니다. 빠른 노래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다다다다다 빨리빨리, 발라드가 나오면 우아하게 탁탁탁 딱 이렇게 천천히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맞아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 뭐 어떤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밥을 먹을 때도 뭔가 엄청나게 신나거나 랩 같은 걸 들으면 약간 체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클래식이 나오는 이유가, 경양식 집에서 클래식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들었을 때 우리가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죠. 음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3부 끝 곡으로 라붐의 상상 더하기 띄워드리고요.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릴 때에는 대개 그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그 정신을 이어받기가 쉽나니 사람의 부모된 처지에서는 그 자손을 위하여서라도 직업의 선택에 신중하며 바른 사업과 옳은 길을 밟기에 노력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인도품 47장 말씀입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저러마 물러 끌어.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저러마 물러 끌어.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이창섭의 부릉부릉, 블랙핑크의 뛰어, 에픽하이 바꿈의 업 띄워드립니다.

이창섭의 부릉부릉, 에픽하이의 뛰어, 에픽 아 이창섭의 부릉부릉, 블랙핑크의 뛰어, 에픽하이 박봄의 업 띄워드렸습니다. 아, 에픽하이가 뛰어를 했다니,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였네요. 아, 자, 여러분들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김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무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백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과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0065 쓰시는 분이 싱크대에 쌓인 점심 설거지 통을 보며 한숨을 쉬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에 맞춰 고무장갑을 끼고 열심히 설거지 중입니다. 희원님 텐션이 너무 좋아서 집안일이 노동이 아니라 운동처럼 느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생활 패턴이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없다면 그 안에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중에 설거지 하시면서 그 제가 이제 필라테스를 요즘에 배우고 있어서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발을 11자로 만드신 다음에 뒤꿈치를 모았다가 다시 11자로 만들었다가 뒤꿈치를 모았다가, 그러니까 까치발을 들고 뒤꿈치를 모아서 안쪽으로 넣었다가 까치발을 들고 11자로 만들었다가, 그거를 자꾸 해주시면 무릎이랑 골반이랑 이런 쪽에 교정이 되면서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설거지 하시는 동안 손도 움직이시지만 발도 약간씩 그렇게 움직이시면 시간이 훨씬 빨리 가고, 아, 내가 노동하면서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즐기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호영님이 평소에 사소한 일에도 크게 상처받고 밤새 뒤척이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라디오를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에 너무 가까이 붙어있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때로는 무심하게, 때로는 무감각하게 거리를 두는 연습이 저에게 꼭 필요한 처방전이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거리 두기를 슬쩍 시작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동네 산책러님이 점심 먹고 가볍게 동네 한 바퀴 산책 중이에요. 날이 살짝 흐려서 그런지 바람이 시원하고 귀에선 좋은 노래가 흘러나오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이진아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장나라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

이진아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장나라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120 쓰시는 분이 오후 늦게 소나기 소식이 있던데 그래서 그런지 날이 흐리네요. 작은 우산 하나씩 챙겨 나가세요. 저도 3시쯤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 갑니다. 오늘도 2시간 잘 듣고 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물리치료도 잘 받으세요. 오늘 전국적으로 그래도 좀 하늘이 좀 흐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도 날씨 예보를 보니 약 7시부터 오후 7시, 밤 7시부터 비 예보가 있으니까 우산 혹시 밖에 나가시는 분들은 꼭 챙겨서 다니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끝곡으로 박상민의 중년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노우킬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조정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맛이 있습니다. 후반전 김혜연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6월 말 본격적인 여름의 길목에 들어서니 마트나 시장의 색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맘때가 되면은 잠깐 얼굴을 비추는 귀한 손님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삭하게 씹히는 달콤한 그런 초당 옥수수부터 겉은 천도인데 속은 백도처럼 하얗고 말랑한 신비 복숭아까지.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름을 기다리고 또 견뎌낼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계절에만 허락된 소소하고 달콤한 이 과일들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저녁에는 내 입맛을 깨워줄 여름의 맛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치는 목요일 오후, 뜨거운 더위를 싹 날려버릴 청량한 음악과 함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예, 후반전에 개인 전해드렸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고 말이죠. 네, 자, 박창식입니다. 멋진 인생.

0: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식 이장이요. 다들 빵 빵빵빵 빵빠라 빵빵빵 빵들 좋아하나 모르겠네. 어느 그 샌드위치 가게 그 사장님이요, 오전 9시만 되면은 샌드위치용 식빵을 만들려고 테두리를 거시기 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사장님 그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거시기 해가지고 매장 앞 바구니에다가 또 거시기 해서 거시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아따 이거 굳으시면 고소해요, 필요하신 것만큼만 가져가시오 라고 적어준다는 것이지. 그래서 유모차 끌고 온 엄마들이나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한 봉지씩 챙겨간다는 것이요. 사장님은 굳이 아는 척을 하거나 거시기 하지 않고 말이요. 근데 사실 그거 겁나 맛있거든. 예. 매일 아침 그 골목을 채우는 말없는 약속 같은 풍경인 거지. 예, 자, 오늘의 거시기 이장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단한 기부가 아니더라도 말이요, 생색내지 않고 묵묵하게 나누는 것이요. 요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이 참말로 거시기하게, 예, 거시기 해진다는 것이지.
1: 도련님, 문현주, 보약 같은 친구.

이 노래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자, 짧게 짧게 맛보기 가요 맛보기 한번 해보실래요? 정현아 봄날이야. 자, 윤영희 씨, 아침부터 치킨 먹으면서 축구를 봤건만 이제부터 열렬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도산동 한양 씨, 네, 기분 좋아지는 방송. 아, 오늘은 축구 쳤어요. 기분 업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정연아의 노래 봄날이야 였어요. 자, 경남 창원에 변재인 씨 들어왔고요. 경남 거천에 이현수 씨. 하드니나 반갑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급하게 친구하고 부산으로 가면서 잘 듣고 있다고요. 신복순 씨 오늘 또 반가워요. 어제는 금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오전 근무하고 우리 집에서 집들이 한판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행복한 방송 좋은 일 가요 세상과 함께한다고요. 어서오세요. 태윤의 그때로

자, 가요 짧게 맛보고 있습니다. 부산의 신목순 씨 들어오셨고요. 부산의 김창석 씨 가요대상 출석합니다. 충성 김혜성 씨 바람이 불어서 시원한 오후 오늘도 최고로 좋은 방송 좋은 예의 가요세상과 함께 오후 시작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나우준 씨 선수들 수고하셨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석패 힘내세요. 자, 세미 씨 한겨레도 안 걸리다 감기 걸려서 병원 다녀왔다고요. 그리고 울산의 재경족 씨 정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후회하지 않게 살아요. 미래를 안부 전하는 사람이 있고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조은영의 가요세상에서 행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기란 내게로.

대전의 김윤혜 씨 나른 오후를 환하게 밝혀주는 목소리 오늘도 좋은 노래 신나는 들어서 두 시간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송영아 씨 오늘 남대문 가서 원피스 하나 사다가 입었어요. 연아 뭐 몇 살 으짤까 으짤까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려고요. 상상되시죠? 예, 저도 배가 나오면 견디지를 못해서. 예. 자, 설수배 이성낙 씨 들어오셨고요. 최경 씨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하고 바람이 흔들린 나무들의 속삶으로 평안함을 스치며 흔들리는 바람에 시원한 오후 좋은 말씀 즐거운 음악 있는 최고의 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차대환의 노래 주말부부. 예,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좋은 노래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또 재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예, 또 선곡해 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리는 노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조은혜 가요 세상과 함께합니다. 부산은 정인 흐린 날씨예요. 부산 멋쟁이님. 고양시에서 선지화 씨가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을 샘플하고 있어요. 아동고 가는 공장인데요. 네. 요즘 다들 힘들다고. 뭐 아 부산의 신목선 씨도 일감이 뭐 안 들어와서 쉬고 있다고 뭐 그러시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골고루 좀 다들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잘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대구의 최영아 씨 많은 노래 주셨는데요. 임현장의 노래입니다. 그 여자의 마스카라.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 명운이 여쭙기를 제가 제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제주가 제일 크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제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지정된 미래 어느 날짜에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1년 뒤에 혹은 5년 뒤에 나에게 미리 편지를 써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자신으로부터 도착한 메일을 보고 눈시울을 붉힌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5년 전에 내가 보낸 메일이 내 편지함에 도착한다면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적혀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질책이나 잔소리보다는 지금 힘들고 지쳐도 결국 다 지나가니까 어깨 활짝 펴라 뭐 이런 진심 어린 응원이 적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오후만큼은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듯 스스로에게 조금 더 다정한 눈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내가 보낸 따뜻한 응원 같은 음악 함께 하겠습니다. 자, 현당의 노래 사랑은 임시정거장 권윤경입니다. 인생 역전.

가사로 만든 이야기 방어진의 동동구르모.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비싼 물건보다 오래된 추억 하나가 더 소중해지는 걸 느낀다. 어린 시절 어머니 화장대 한 구석에 놓여 있었던 작은 동동구르모. 지금 세대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그 시절 어머니들에게는 아름다움의 상징이었고 삶의 위안이었다. 가난했던 시절 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새 옷 한 벌 장만하는 일도 여유가 없었던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다 준 동동구르무를 조금씩 아껴 바르며 가족들 앞에서는 언제나 환한 웃음을 지으셨다. 세월 따라 어머니는 점점 늙어 가셨고 동동구르무 통도 어느새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그래서 동동구르무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다. 그것은 가난했던 시절을 견디게 해준 어머니의 인내였고 가족을 위해 살아온 희생의 상징이며 지금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이름이다. 달빛이 처마 끝에 걸리고 바람이 문풍지를 스치는 밤이면 문득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 내 뒷밤을 어루만지며 따뜻한 입김을 불어주시던 어머니. 눈물은 감추고 웃음만 보여주셨던 어머니. 이제는 불러도 대답이 없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가슴속에 살아있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그 이름을 불러본다. 어머니. 그리고 추억 속 작은 동동구름을 떠올리며 그리운 사랑을 가슴에 품어.

오늘 새벽 서울로 가는 트럭에 정대로 키운 어미 향수 세 마리를 실어 보내고 있자니 옆에 있던 엄마께서 야민호야, 네, 이 섭한 돈 한 방울 노리고 주식 같은 거 투자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작년 이맘때 동년 선생님이 이 그 주식을 해서 좀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 그래요. 여러분들 또 저처럼 황된 욕심 내면 저처럼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까, 예, 씨알 데 없는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이수진의 한 방에 훅 신청합니다. 이 노래는 노래 가사 말도 좋고 노래가 경쾌하고 좋아서 저의 애창곡이랍니다. 부안에서 민호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김재욱 씨가 축구 꼬린처럼 너무 흐뭇합니다. 국도영의 꽁지머리 좋아하는 가수의 곡. 예. 이준호 씨가 군산 배송 마치고 나의 벗 조은영의 가요전상 정치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혜성 사브리나 님이 출첵합니다. 어제는 무더위에 지치게 하더니 오늘은 마치 가을이 온 듯 기온이 뚝 떨어지고 하늘도 잔뜩 흐리네요.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지만 시원한 바람 덕분에 한결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셨네요. 강달님의 그리운 사람 전해드립니다.

강달님의 노래 그리운 사랑 기억하시는 곡은 사랑의 꿈도 있고 네 좋은 노래들 많이 있죠. 네. 조만간에 강달님 씨 한번 모셔야겠네요. 라이브 초대석에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저희 그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었는데 네. 세월이 많이 지났죠. 네. 김포의 장영민 씨가요. 네. 오늘 음식 배달 중입니다. 노래 신청 진미령 미운 사랑 주셨고요. 네. 동동구루무 노래를 처음 듣는 순간 눈시울이 적셔졌습니다. 화장품을 사드렸더니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아껴 쓰시던 기억이 있어요. 에이구 그래도 또 쓰잘데없는 욕심도 명심하겠습니다. 대구의 평강고문주님. 자 검정고무신 한동엽의 노래 전해드리고요. 오늘 노래도 잘하고 예쁘고 열심히 활동한 가수 권민정 씨와 함께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우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서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며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

0: 익숙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1: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2: 자, 정연호의 기죽지 마라. 우리가 하다 보면 패배할 수도 있고 말이죠. 또 다른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기죽지 않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네, 오늘 축구 경기에 조금 기분이 다운되신 분들, 예, 다시 기분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열심히 응원했는데, 네. 아무튼 뭐 다시 또 새롭게 힘을 좀 쏟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죽지 마라. 네, 한마디였습니다. 자, 목요일 코너 라이브 초대석.

0: 과거 트로트 걸그룹 오로라의 상큼발랄한 비타민 S. 이제는 장르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깊은 음악 세계를 펼쳐가는 권민정. 트로트 전국체전, 헬로 트로트, 미스트롯 3까지 수많은 무대에서 검증된 실력파이자 실몬 미모 언타. 라이브 초대에서 오늘 만나볼 반가운 주인공 가수 권민정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하루하나 비타민 권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근데 왜 웃었어요?
1: 아, 실물 원탑이라고 해가지고 민망해가지고.
0: 그럴 때 민망하긴 해요.
1: 네. 네.
0: 본인은 미모는 이제 자신 있는데 아유. 좀 쑥스럽다는 거지.
1: 아, 네, 네, 그렇죠. 감사하기도 네. 하고. 네.
0: 근데 원래 그 노래부터 시작했어요? 아니면 연기 뭐 이런 거?
1: 아니, 저는 계속 노래만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트로트부터 시작했나요?
1: 아니, 처음에는 네. 그 실용음악으로 이제 노래를 네. 배우다가 데뷔를 한 건 이제 트로트로 데뷔를
0: 트로트.
1: 했죠. 네, 오로라로.
0: 근데 처음부터 트로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1: 아니요, 아니요. 처음에는 네. 아예 생각조차 없었었어요.
0: 발라드나 뭐 네. 댄스 쪽으로?
1: 네, 그냥 가요, 발라드
0: 가요 쪽으로. 네. 네.
1: 생각을 하다가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오디션을 이렇게 보게 돼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우연한
0: 그룹부터 활동하신 거죠?
1: 맞아요.
0: 근데 그룹에는 내가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그게 그 팀들이 있으면 네. 뭐 네 명이나 다섯 명이 네. 있으면 나를 알리고 싶은 마음은 개인적으로 다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있는데 네. 제가 워낙 성격이 네. 이렇게 튀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네네. 좀 이렇게 묻혀가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사실 저는 그룹 활동할 때가 마음은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0: 편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1: 네. 근데 네. 솔로로 활동하고서는 제가 튀어야 되니까 네. 제가 모든 걸 다 해야 그렇죠. 되니까 부담감이 일단은 많이 컸고 그런데 그럼에도 어쨌든 정말 저 하나로 네네. 인해서 다 되는 거니까 보람도 그만큼 훨씬 크고
0: 그렇죠. 네,
1: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저도 뭐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만
1: 네.
0: 책임자로 있다 보면 네. 모든 걸 다 책임을 지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0: 누군가에 의지하고
1: 맞아요.
0: 그분이 결정해주고
1: 네.
0: 제가 결정적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1: 네네.
0: 의지해버리면 네. 편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그룹 활동할 때는 그냥 그냥 묻혀가니까.
1: 그러니까요.
0: 내가 안 보이고 살짝 네. 이렇게 더만 주면
1: 네,
0: 되니까.
1: 네, 맞아요.
0: 그게 대할 때가 있거든요.
1: 멘트 같은 거를 해도 이제 네. 제가 막히거나 이러면
0: 네, 네.
1: 옆에서 뭐 쳐주기도 하고
0: 네.
1: 제가 뭐 그렇죠?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고 하는데 혼자는 너무 고독,
0: 다 해야 돼요.
1: 고독스러운 거예요.
0: 네.
1: 끊기면은 진짜
0: 그렇죠.
1: 가만히 혼자만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0: 근데 경험해 보면,
1: 네.
0: 네, 이제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혼자 할 때 또 이런 부분이 느껴지고
1: 네.
0: 또 혼자 하다가 뭐 그룹 가면 또 그런 느낌이
1: 맞아요.
0: 있고 여러 가지 경험할 필요는 있어요.
1: 그죠, 그죠.
0: 예, 그래야 맞아요. 다채롭게 변화하고 그 능력이 더 배가 될 수 있는
1: 네.
0: 그런 시간들이 되니까 말이죠.
1: 네.
0: 네.
1: 지금은 솔로가 너무너무
0: 좋죠.
1: 좋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장르 가운데서도
1: 네.
0: 요즘에는 이제 트로트 쪽에도 국악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뭐 그 클래식 오 성악 쪽에서도 많이 오시고
1: 네.
0: 말이죠. 다양하게
1: 네.
0: 이제 다른 장르에서 온단 말이죠. 아이돌
1: 네네.
0: 뭐 걸그룹에서도 오기도 하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본인의 색깔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1: 네.
0: 본인의 색깔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이거를 네. 계속 지금 데뷔 현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0: 네.
1: 계속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잘하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일단은 뭐 상큼발랄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 요즘 따라서는 그 제가 어쨌든 발라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0: 네.
1: 좀 서정적인 발라드 트로트 같은
0: 네, 네.
1: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그 생각이 좀 있어요.
0: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경제적 부분들로 보면
1: 네.
0: 이게 수익적 부분들이죠.
1: 네.
0: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1: 그죠.
0: 그럴 때는 발라드의 노래보다는
1: 맞아요. 그게 진짜
0: 분위기를 띄워야만 네. 다음에 부른단 말이죠.
1: 맞아요.
0: 네, 분위기가 안 띄면
1: 정확합니다.
0: 네, 방해가
1: 네.
0: 된다고.
1: 네, 다 정확합니다.
0: 네, 그런 고민이 아,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0: 네네.
1: 분위기를 띄워야 된다고 저버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0: 네.
1: 처음에는 저도 계속
0: 네.
1: 그런 마음 때문에 신나는 거 해야 되고 그렇게만 좀 방향성을 너무 네네. 많은 시간을 조금 허비했던 네네.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은 그런 노래도 물론 이제 네. 하기는 하겠지만 네. 그 이외에 뭐 라디오라든지 네네. 뭐 이렇게 좀 그런 느린 노래를 불러도 되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저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네. 노래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0: 그건 이제 그 홍보적 방법의 네. 차이겠죠.
1: 맞아요.
0: 왜냐하면 빠른 노래는 또 빠른 노래에 맞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나 그런 쪽으로 네. 가야 되고 또 뭔가 요즘에는 그 사연이 있어야 되는 스토리 텔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접근 방법에는 요즘에는 이제 매체들의 다양화가 돼 있잖아요. 미디어 개념의 변화가 있으니까.
1: 그쵸, 그쵸.
0: 그 OTT 개념으로 변화를 갖게 되면 네. 또 그런 노래가 먹힐 수 있고.
1: 맞아요.
0: 또 오디션에서도 또 그런 노래가 먹힐
1: 네네.
0: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그게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홍보적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1: 맞아요.
0: 네.
1: 맞습니다.
0: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으로 불러드릴까요?
1: 오늘 첫 번째 곡은
0: 네.
1: 장윤정 선배님의 노래인데요. 네네. 제가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왔구나 왔어라는 노래로
0: 왔구나 왔어요. 내가 왔어요. 네. 이런 각설이 풍미한 장윤정 씨는 세련되게 부르니까
1: 네, 조금 상큼 네. 발랄한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0: 그래요. 홍민정 씨가 불러준 왔구나 왔어. 자, 무대로
1: 네.
0: 와주셔서 네. 왔구나 왔어. 네, 한번 네, 멋지게 또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반주 나갑니다.

0: 왔구 나왔어. 예. 권투기님이 미모 온탑 하셨고요. 오늘 이뻐요. 예. 민정님 보러 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안대현님께서 미스 코리아신가요? 이쁘시네요. 라고 하셨고요. 내 마음 들었다 놨다님이 이야 하셨고. 그리고, 아픈 해사리님이 곤민정씨. 아, 진주님? 고향이 진주세요?
1: 아니요, 저는 진주는 아닌데.
0: 아, 진주, 구진주가 아니고, 보석 같은 진주라는 진주. 얘기죠. 네. 저는 고향이 진주라는
1: 얘기죠. 고향이 얘기는 진주. 네. 진주 좋아하긴 합니다. 네. 네, 진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0: 저는 진주라고 그래서, 고향이 진주인가 했어요. 네, 아니시군요. 네. 청바지에 흰 셔츠가 너무 이쁘다고.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가끔은, 무대 개념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예전엔 뭐 드레스 입고 네. 그랬는데 요즘은 좀 복장들이 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1: 그죠, 그죠. 무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정말 화려한 무대에서 입는 옷을 입을 때가 있다면 네. 저는 라디오 같은 데서는 네네. 조금 캐주얼하게 네네. 입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0: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추린 입고 와서 네, 그렇게 입는 경우보다는 정성스럽게.
1: 그죠.
0: 예전에는 진짜 그랬어요. 라디오에서는 네. 이제 모자 쓰고
1: 그쵸,
0: 화장도
1: 그쵸.
0: 저는 그래서 연예인들 화장을 안 한 모습을 가장 많이 본다. 네. 편하게.
1: 유명하신 분들은 네. 그렇게 해도 뭐 많이 불러주시기도 하고 알아보시기도 하니까.
0: 네, 그리고 밤에 이제 진행하시는 네. 라디오 프로그램 유명 스타 진행자들도 그냥 잠옷 차림은 아니지만 편하게. 네, 그렇게 모자 쓰고 방송 진행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보이는 라디오가 돼서
1: 맞아요.
0: 이제 그렇게 못 해요.
1: 맞아요.
0: 네, 예전에는 편하게 라디오면 뭐 편하지 뭐 이랬는데 이제는 모든 영상들이 다 찍히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또 랜드를. 남고 이러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그 의상도 너무 또 라디오니까 화려하게 가면 무대도 아닌데 뭐야
1: 맞아,
0: 또
1: 너무
0: 이러죠.
1: 너무 오버한 느낌이고. 네.
0: 그리고 너무 또 집에서 입고 있는 거 입고 오면 아니 뭐야 성의 없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보이면서 이게 뭔가 신경 써줘야 되는 분들이어서
1: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느낌.
0: 그 화장도 뭔가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듯한데 순수하게 보이는 뭐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워요 더.
1: 네, 그렇게 오늘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 네, 아니요 너무 예쁘다고 아이고, 많은 분들의 반응이
1: 맞습니다.
0: 메스코리아 네. 같다고. 네. 자. 심쿵사라고 하셨습니다. 우와 심쿵. 네. 이쁘신데 노래까지 잘하시네요 라고 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좋아요. 예쁜 목소리입니다. 이준호 씨. 이번에 이제 영상을 안 보고 라디오만 듣고 계신 거죠. 네. 전북 부안의 민호 씨가요. 사랑의 와이파이 노래 부른 민정 누나인 것 같은데 이 노래 좋아합니다. 오로라 활동할 때 겁나게 이쁘면서 발랄하게 노래 잘했는디 라고 부안에서
1: 어머
0: 예. 보내주셨고요. 오늘은 비가 오려나 구름이 잔뜩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과연세상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마산항에 비가 내립니다. 예, 주셨고요. 동진읍의 장영민 씨 오늘 음식 배달 중이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장윤정 씨의 노래를 부른 걸 보니까 노래 중에서 내가 따라하고 싶은 네. 선배들의 노래가 있잖아요.
1: 네.
0: 아마 권민정 씨는 장윤정 씨 쪽에 그런 흐름이 많이 있었지 않을까요?
1: 이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원래는 장윤정 선배님이나 주현미 선생님 네네네. 약간 좀 까랑까랑하고 좀 맛깔나게 부르는 약간 그런 거를 선호해가지고 네네. 여지껏 그런 거를 많이 연습을 했었더라면
0: 네.
1: 요즘은 또 추구하는 게 조금 달라져가지고 좀 서정적이고 좀 담백한 그런 노래를 좀 많이
0: 그렇죠.
1: 네, 연습을
0: 아무래도 이제 자기 스타일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 네네네. 것들이 있으니까
1: 네.
0: 요즘에는 이제 원래 이 트로트 오신 분들 발라드 쪽을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 네.
0: 하다 보면 발라드 분이 다 돼. 그래서 오디션 보면 거의 정통 트로트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1: 그렇죠.
0: 발라드 쪽이야.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경쟁이 붙어.
1: 네.
0: 근데 정통 트롯 하신 분들 별로 없으니까 그분들은 확 튀어나옵니다.
1: 아, 그렇죠.
0: 그래서 하려면 이제 정통 트롯을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네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은
1: 맞아요.
0: 근데 이제 그걸 소화하기가 힘들지.
1: 그렇죠, 그렇죠.
0: 그쪽으로 네. 하려면 네. 근데 이제 본인들이 편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1: 그러니까요. 네. 네.
0: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노래 한번 준비해 볼까요?
1: 이번에는 제 노래인데요.
0: 네네네.
1: 그 시절이라는 네. 노래인데 이거는 좀 느린 노래예요. 제 최근에 나왔던 노래고
0: 네네네.
1: 제가 직접 작사를 해가지고
0: 네. 네. 작곡은 누가 하셨어요?
1: 작곡은 이제 그 여기 왔었던 문초희 네. 가수 대표님이잖아요.
0: 네, 마하성 씨. 네. 네. 그분이 엄청 바쁘게 움직이시는
1: 곡 분이세요.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네, 네. 마하성 대표님이랑 같이 네, 네. 작업을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작사는 또 권민정 씨가 네. 나의 얘기를 쓰셨겠지.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불러주실까요? 이 노래가 네.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정 씨의 활동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절입니다.

0: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빼고 그 시절로만 제목을 만들었죠. 제목을 지을 때 참 힘들어요.
1: 맞아요.
0: 노래 다 들어보면 거기 네. 나오는 거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1: 맞아요.
0: 이거를 다섯 자로 할 거냐 뭐 세 자로 할 거냐.
1: 근데 진짜 그때 그 시절이랑 그 시절이랑 엄청 고민했어요.
0: 고민하셨을 네, 것 같아요.
1: 엄청 고민했어요. 네. 근데 뭔가 다섯 글자보다 세 글자가 더 기억하기 쉽지 네네네네네. 않을까 해서 네네. 그 시절로. 그
0: 어떤 분들은 길게 가는 맞아요. 제목도 엄청 길게 맞아요.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이 노래 제목을 이제 다른 쪽으로 또 네. 가는 경우도 있고.
1: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0: 완전히 그 가사에 나오지 않는
1: 네.
0: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근데 결론은 뭐 이렇게 이제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1: 제가 결정을 하기는 했는데
0: 네네.
1: 가사를 제가 썼으니까.
0: 네.
1: 근데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둘 다 뭐가 날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네. 시절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네.
0: 어떤 분들은 제목만 바꿔주고
1: 네.
0: 제목이 중요하니까
1: 네.
0: 제목으로 저작권에 대한 그 부분들을
1: 뭐고요?
0: 네,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1: 진짜요?
0: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1: 그 중요한 거죠.
0: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작사하는 입장에서는 예. 아니 나는 계속
1: 그죠.
0: 다 썼는데 고민하고
1: 맞아요.
0: 제목만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제목이 중요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1: 네.
0: 그때 이제 필요할 때는 했다가 나중에 이제 잘 되면
1: 네.
0: 잘 안 되면 뭐 그런 걱정이 없는데.
1: 그죠 그죠 맞아요.
0: 잘 되면
1: 잘 되면은
0: 그게 이제 좀 예. 약간의 분쟁의 예, 요소도
1: 그러니까요.
0: 있었습니다.
1: 아, 네.
0: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 노래를 이제 선택하는 것도 힘들기도 하지만
1: 네.
0: 이제 앞으로 이제 컨택을 해서 불러야 될 노래들 또 특히 이제 커버곡들도 많이 올리잖아요.
1: 그렇죠.
0: 너튜브 할 때도 많이 하고
1: 네.
0: 뭐 OTT에 뭐 올리는 것들
1: 네.
0: SNS를 통해서 뭐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하시고 계신가요?
1: 네,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그 틱톡 라이브 방송을
0: 네,
1: 하거든요.
0: 그거는 이제 그 이렇게 정확한 이름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SNS.
1: 네, SNS. 네네. 거기서 이제 매일매일 거의 방송을 하면서 네네. 라이브를 정말 많이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항상 보거든요.
0: 네네.
1: 보면서 잘한 것들 골라가지고 그 영상을 편집해서 제가
0: 또
1: 네, 올려요.
0: 한번 나간 거를 다시 또
1: 네.
0: 해서 그것도 이제 홍보적 방법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이제 미디어의 다변화 속에서
1: 네.
0: 적응하는 것들이죠.
1: 네네네.
0: 자, 이제 4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노래들도 전해드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 권민정 씨에게 정말 이거는 방송을 통해서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꼭 얘기를 해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샵 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중독성 있는 노래라고 아픈 햇살이님께서 네, 이 노래가 중독성이 있다. 예, 그 시절 아마 다 그 시절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정입니다.
2: WBS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소화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자, 좋은 얘기가 있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 목요일 순서 라이브 초대해서 오늘은 권민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노래 바로 가볼까요? 노래를 네. 듣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번에 어떤 곡 갈까요?
6: 이번에는 네네. 그 금잔디 선배님 노래 중에서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네네. 아저씨 넘버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5: 아저씨 넘버원?
6: 이게 사실은 제, 네. 제가 원래 받을 뻔했던 노래였는데 네. 제가 이 노래를 할까 들었다 놨다라고 또 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들었다 놨다를 했는데 이게 잔디 선배님이 내셨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또 좋아가지고 오늘
5: 저건 내가 부를 수 있었던 노래인데 연습도 한번 했으니까 또 내 네, 애착곡이 맞아요. 되는 거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아저씨 넘버원 권민정 씨 분위기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음반을 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자, 들어볼까요?

0: 아, 아저씨 넘버 원이었습니다. 아, 출근길에 민정님 노래 듣고 힐링하고 있어요. 이제 진지하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얼굴도 너무 이쁘신데 언제부터 그렇게 이쁘셨나요? 진지하게 질문하신다.
1: 진지하게 이거를
0: 진지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1: 이거를 진지하게 네. 말씀해.
0: 언제부터? 아니 뭐 태어날 때부터 이뻤겠지.
1: 태어날 때부터 뭐 엄마 눈에는 제일 예쁘지 않았을까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러면서 가면서 조금씩 더 예뻐진 것 같기도.
0: 왜냐하면 그 이제 관리가
1: 맞아요.
0: 할 때하고 안 할 때가 있잖아요.
1: 예.
0: 뭐 그러니까 꾸민다고 하는 건데 네. 그 머리 모형 뭐 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1: 엄청 필요하죠.
0: 네, 의상도 그렇고 네. 자기 어떤 그러니까. 형태적 부분들이 이미 고정화돼 있다 하더라도 그 느낌으로
1: 맞아요.
0: 이미지적인 부분들이 변신이 또 네. 있으니까
1: 사실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이쁘지 않았거든요.
0: 네네.
1: 오후 되면서 조금 예뻐진 거고
0: 그게 왜냐하면 분위기가 필요해요.
1: 화장을 지우면 그렇게까지 네. 예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0: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화장을 안 하면 절대 안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1: 네, 저
0: 그냥 바빠서
1: 네,
0: 그냥 나오라고 해도 네.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화장을 안 했어요. 아니 그냥 뭐 우리 모자 쓰고 이게 머리 길게 이렇게 그냥 네.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예,
1: 아니에요.
0: 절대 네, 예, 저도, 그럴 수 없어요. 라고.
1: 저도요. 예.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0: 그러면 뭐 밖에 나갈 때도 바로 앞에 한 100m 네. 나갈 때도 화장을 하시나요?
1: 아 그렇지는 않는데 네. 이제 아는 분을 만날 때는 웬만하면은 네네. 좀 그래도 기본적인
0: 이미지가 이제
1: 예의는 좀 지키려고
0: 하는 예의상 하는 거야 아니면 이미지가 이미 굳어질 것 같아서
1: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네. 제가 좀 창피한 것 같아요. 너무 생얼을 보여주기가
0: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 생얼도 다 이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 너무 화장을 많이 오랫동안 하시면 피부에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다 이해해요. 네. 다 예쁘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이 그걸 못 견디는 거지.
1: 맞아요. 예.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0: 네. 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니 뭐 지워도 다 예쁘실 것 같은데.
1: 아유,
0: 네, 그런데 이제 그 입장에서는 팬분들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예, 네. 아까 말씀하셨던 예의상
1: 네,
0: 뭐 그런
1: 맞아요.
0: 게 있잖아요. 내가 프로인데.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1: 예쁜 모습만 보여드리고 그럼요. 싶죠. 네.
0: 그렇죠. 그러면 예쁜 모습으로 또 부르실 노래는 네. 어떤 노래일까요?
1: 다음 노래는 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네. 선배님 주현미 선배님의 네네네. 노래 여인의 눈물 준비했습니다.
0: 그렇죠. 네. 또 권민정 씨의 색깔로 부르실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부르실까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권민정 씨가 부르는 여인의 눈물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반주가 나올 겁니다.

0: 자, 서울 경기 일원에서 FM 89.7, 부산 경남에서는 FM 104.9, 대구 경북에서는 FM 98.3,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앤모가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손순한 기업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젤 마스크팩 드립니다. 자, 그 주현미 씨의 노래인데 주현미 씨의 노래 같지 않고 권민정 씨의 노래네요.
1: 아, 정말요?
0: 네. 아까 그 금잔디 씨의 노래도
1: 네.
0: 금잔디 씨의 노래가 아니고 네, 권민정 씨의 노래.
1: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0: 왜냐하면 이제 물론 뭐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나가셨으니까
1: 네.
0: 그때는 다른 가수의 색깔로 하면 안 되잖아요.
1: 네, 맞아요.
0: 내 색깔로 해야 되니까
1: 네.
0: 그런 부분들이 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1: 맞아요.
0: 본인도 모르게 그 오디션에 나가게 되면
1: 네.
0: 많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1: 맞아요, 정말.
0: 실력이 확 늘어요 그때.
1: 네. 단기간에 진짜 초집중을 해야 돼가지고 그때 진짜 실력이 확 느는 것 같아요.
0: 목표가
1: 해요.
0: 있으니까.
1: 네, 그렇죠. 맞아요. 목표가 있어서.
0: 결과는 누가 보내도 1등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근데 그게 1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순간이잖아요.
1: 네.
0: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 색깔이
1: 네.
0: 있어요. 그
1: 맞아요.
0: 심사위원들 마스터들이.
1: 네.
0: 거기에 안 걸리면 네. 안 되는 거잖아.
1: 그렇죠. 그렇죠.
0: 노래는 다 잘해요. 우리 맞아. 프로그램에도 나오신 분들 다 자격이 있는데
1: 네.
0: 그거를 이제 선호도 때문에
1: 그렇죠.
0: 선향이잖아.
1: 맞아요.
0: 취향이고.
1: 네. 취향이죠.
0: 네.
1: 진짜 나가보면은 잘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0: 네, 네.
1: 근데도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고 보면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0: 네.
1: 운인 것 같고 또 그날의 뭔가 감정과
0: 네, 네.
1: 뭔가 그런 게 좀 맞아야 되는
0: 그 순간이에요. 순간. 네. 저도 이제 심사를 하러 가면
1: 네.
0: 그 심사할 때 그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빠져서 이렇게
1: 네.
0: 뭐 1번이다. 그러면 거기에 기준을 두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번호가 몇 번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내가 해놓고도
1: 맞아요.
0: 이거 저절로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이제 나왔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게 의도적 부분들이 아니고
1: 네.
0: 하다 보면 본인의 실수가 아닌
1: 네.
0: 심사적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여하신 분들은 인생을 가지고 하는
1: 그쵸,
0: 거잖아요.
1: 그쵸.
0: 이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1: 네.
0: 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장난스럽게 근데 또 그게 분위기를 이게 조금 좀 띄워주기 위해서
1: 네.
0: 너무 딱 뭐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경직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1: 아무래도 방송이긴 방송이니까
0: 네, 네.
1: 그런 부분들이 네.
0: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던 팬분들 있잖아요.
1: 네.
0: 그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1: 네.
0: 뭐 표현을 계속 하시겠지만
1: 네.
0: 오늘 또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까요?
1: 아, 팬분들한테는 네. 진짜 너무 고마운 게 많고 제가 매일 어쨌든 이제 매일매일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0: 네, 네.
1: 소통을 진짜 많이
0: 네.
1: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고 제가 원래 네. 눈물이 진짜 없는
0: 네,
1: 스타일인데
0: 네, 네, 네.
1: 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요즘에 너무 커가지고 눈물이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0: 네, 네.
1: 진짜 그 진심으로 팬을 사랑한다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0: 네,
1: 약간
0: 네.
1: 요즘에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0: 이제 가수분들이 활동을 하다가
1: 네.
0: 무대에 열심히 해서 그 활동이 많아지면 좋은데 그게 약간 끊어졌을 때
1: 네.
0: 자기되는 게 SNS에 집중을 해서
1: 그쵸.
0: 팬분들하고 소통하고
1: 네.
0: 거기에서 이제 기운을 얻어가지고
1: 맞아요.
0: 다시 시작하게
1: 네.
0: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그게 이제 팬의 힘이죠. 그러니까
1: 그쵸.
0: 팬의 요즘에 팬데믹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분들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1: 맞아요.
0: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 디렉팅이나 이런 모든 게 이제 예전에는 기획사에서 다 했잖아요.
1: 네.
0: 근데 기획사하고 팬하고 같이 가는 거죠.
1: 같이.
0: 네.
1: 그리고 같이 얘기하고
0: 네,
1: 이제
0: 네,
1: 예전이랑
0: 네.
1: 달라져가지고
0: 네, 네, 네.
1: 팬들이랑 얘기를 해서 원하는 게 뭔지
0: 네,
1: 어떻게
0: 네,
1: 갔으면
0: 네.
1: 좋겠는지를
0: 네.
1: 같이 논의하면서 요즘에는 많이 그렇게
0: 그럼요.
1: 하더라고요. 네.
0: 그래야 뭐 그 콘서트를 할 때도 그렇고
1: 그쵸, 그쵸.
0: 어디를 갈 때도 그렇고
1: 맞아요.
0: 그분들이 마련을 해주는 그런
1: 그쵸.
0: 힘이 있어요.
1: 네, 네. 네.
0: 요즘은 이제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1: 정말요.
0: 네.
1: 너무 감사하죠.
0: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아 있어요. 네. 본인의 노래가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뭐 끊어질지 몰라서 미리 이제 네. 전해드려야 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화요일 코너에 내 팬이 되어주세요. 이제 두 분이 출전을 해서 그 팬들이 힘이 더 많이 이렇게 쏟아주신 분의 노래를 일주일 동안 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 코너. 그래서 민정 씨를 그리 갈까 이리 갈까 해서 네. 이쪽으로 오셨는데 네. 네. 그 노래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권민정 씨 노래는 이제 마지막 곡이 되고 뭐 인사하면 네.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방송 좋네요. 노래도 좋고 진행도 좋고 네, 내 마음 들었다 났다 하신 분이 네. 깜빡했어요. 지금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셨고 네. 그리고 덕분에 오늘 하루 힘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안 예쁜 날이 없어요. 네. 우와 노래가 너무 좋다라고 하셨고요. 네. 노래 안 했으면은 국가적인 큰 손실이 있을 뻔했습니다.
1: 아이고야.
0: 네. 발라드 트롯의 정석 권민정 씨. 네. 이 감성 너무 좋아요. 비도 버슬버슬 내리는데 딱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자, 그러면 제일 감사한 분이 권민정 씨죠. 네, 팬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주셨죠. 네. 서로 뭐 필요한 존재니까.
1: 네, 맞아요. 네,
0: 서로 힘이 되고 보람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권민정 씨의 들었다 놨다 타이틀곡.
1: 네.
0: 네, 오늘 마지막 곡이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들었다 낫.

0: 자, 권민정 씨의 노래 들었다 놨다 였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어떠셨나요?
1: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노래도 많이 부를 수 있고 얘기도 너무 편안하게 네네. 진행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네네. 얘기도 잘하고 이렇게 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또 해가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0: 그래요. 네. 많은 활동 기대하고요. 네. 잡았다 놨다가 아니라 이제 그 시절. 네. 네, 활동곡은 네. 그 시절이다.
1: 맞습니다. 예.
0: 자, 오늘 마지막 곡 아시죠? 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난 몰라 김소울의 노래 전해드리 함소울이죠. 함소울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민정 씨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생각할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럼 이 졸업생들이 꼽은 가장 인상적인 공개 수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즐거움은 일반적인 상태고 고통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버드 졸업생들은 이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탈벤 샤르 교수의 강의를 꼽았습니다. 거친 세상의 파도 앞에서 좌절할 때마다 이 강의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긴 인생에서 고통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마음에 새겨볼 만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네요. 자,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희입니다.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6월 25일 목요일 순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곡은 거북이의 왜 이래 함께 하셨고요. 1부 순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시간 오후의 법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문 말씀을 통해 맑고 밝고 훈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차 한 잔에 여유가 필요한 오후 여러분의 향기 나는 사연과 또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차 한 잔에 쿠폰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또 차 한 잔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사연 주셔도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0: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일락에 편한 사람이 생겼어 룰라의 3-4 함께 하시죠.
1: 저기 미안한데 내가 편한 사람이 생겼어.

법문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오후의 법문 시간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가 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오늘 법문은 원불교 대종경 인과품 19장 말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오후.
1: 네, 나른해지는 오후 이 시간 차 한잔의 여유 참 좋죠. 차 한잔 나누고 싶고 또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차 한잔의 쿠폰 사연 참여해 주세요. 1부 마지막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보통 메일은 100원입니다. 특별한 사연이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동방신기의 풍선,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YB입니다. 흰수염골에 함께 하시죠.

0: 향기 나는 이야기 WBS F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1부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리고 있어요. 샵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9853번님, 요즘 저녁에는 선선해서 산책하기 좋더라고요. 열대야가 오기 전 지금을 즐기려고요. 매일 저녁 먹고 아이들과 공원 산책하고 와서 하루 마무리하는 게 행복입니다 하시면서 요즘의 소소한 또 일상과 행복이 느껴지는 길입니다. 저녁에 맞아요. 딱 산책하기 좋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아직까지는 그 열대야가 오진 않은 것 같아요. 짧은 또 이 기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6486번님, 오늘은 6.25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립니다 하시면서 그렇네요. 오늘이 6.25 전쟁일인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 평화가 저절로 온 게 아니라는 그 희생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코드 쿤스트의 꽃 린다지의 린다 이어가죠.

착각에 잘못 지나치겠어 물어보고 그냥 샀지. 잡혔다 뿌리 잘린 꽃을 앞에 감흥 없지만 이 얘기면 달지. 어렌지 끼고 와서 얘기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매경 예쁘대. What's your time and what's your life and motto. 이번 꽃도 며칠 못가 사진 찍고 버려.

속에 내 모습은 아름다워. 미안해 너가 내 가시에 찔렸다면. 그냥 지나가다 보았는데 네 취향이 아니면 그냥 버리던가 해. 지지 않은 꽃은 없지만 그대 너무 빨리 졌지. 그대여 너무 빨리 가지 마요. 거기서는 부디 우리들을 찾아.

네, 오늘은 뒷번호 9853번님께 커피 쿠폰 전달해드리고요. 1부 마치는 곡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띄워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에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에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남중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정사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마음의 쉼표를 찍는 시간, 행복한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나머지 시간 편안하고 즐거운 음악들로 채워드립니다. 나른한 오후 좋은 음악으로 기분 전환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청해 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8970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 메일은 100원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자, OST 두 곡 이어드릴게요. 드라마 욕망의 불꽃 OST 중에서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 무사 백동수 OST 중에서 한승연의 사랑 때문에 두 곡 이어가죠.

행복한 마음 산책. 이 시간은 원불교 칼럼과 수행일기를 통해 일상의 찌든 마음을 정화시키고 감사와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졸업한 대학 캠퍼스를 지나칠 일이 있었다. 여름이면 푸르른 녹음으로 더 짙어지는 메타세콰이어 길. 그 길이 문득 걷고 싶어 잠깐 차에서 내렸다. 20살에도 나는 그 길을 참 좋아했던 것 같다. 한 걸음 한 걸음 교정을 걷다 보니 잊고 있던 그 시절의 추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친구들과의 이런저런 추억들, 그때만 할 수 있었던 20대 초반의 크고 작은 고민들. 잊고 있어서 그렇지 그 시절의 하루하루도 쉽지는 않았다. 어려서 삶에 대한 희망도 기대도 많았지만 그래서 더 쉽지 않았던 날들이었다. 그때의 나와 비슷한 얼굴을 한 후배들이 끊임없이 나를 스쳐갔다. 그 해맑음과 싱그러움이 못내 부럽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지금은 지금의 삶이 있으니까. 그때만큼 해맑지도 싱그럽지도 않지만 적어도 그때만큼 더 답답하거나 막막하지는 않다. 흘러가는 시간 앞에 청춘을 내어주긴 했지만 그 시간이 훈장처럼 안겨준 것도 있다. 기쁨이 찾아오면 쉽게 들뜨지 않고 슬픔이 찾아와도 쉽게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근육. 물론 지금의 삶도 불완전하고 미래는 여전히 두렵고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확실해진다. 긴 터널 같던 시간들을 지금까지 잘 견뎌왔고 오늘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말이다.

0: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주 전남 지역 FM 107.9MHz를 통해 함께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검색창에 원음방송 치시거나 주소창에 www.wb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어요.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안드로이드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이번엔 트롯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윤문원의 바람꽃, 영미강의 좋은 인연, 김윤호의 대박 인생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여름의 수국의 아름다움 빠질 수 없죠. 그 수국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강진군이 내일부터 제4회 강진 수국길 축제를 펼치는데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강진읍 보은산 브이랜드 일원에서 제4회 강진 수국길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뷰티풀 수국, 뷰티풀 강진을 주제로 수국 정원과 감성 포토존, 공연, 체험, 먹거리까지 다채롭게 어우러진 참여형 축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 축제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주말 가족과 함께 한번 나들이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정재욱입니다. 잘 가요. 함께 하시죠.

기상 정보 살펴드리죠. 오늘 저녁 광주와 전남 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남 내륙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로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나요? 오늘 끝곡으로 사문탁의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오후 정주희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제5의 계절이라는 장마철은 자동차 관리나 운전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시계가 짧아지기 때문에 낮이라 하더라도 전조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도 많은 계절인데요. 주차 장소가 침수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상습 침수 지역은 장기 주차를 피해야 되겠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차량 전면이 출구 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자동차는 전자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침수된 차는 물에 빠진 컴퓨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자동차 바퀴 이상 물이 잠겼다면 이상 유무를 면밀하게 살펴야 되겠고, 침수된 차량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오일류나 냉각수, 연료도 교환해야 하고 각종 배선도 커넥터를 분리해서 깨끗하게 씻은 뒤 말려주어야 합니다. 운전자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견인차를 이용해서 전문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시철단 일행이 와서 대종사께 인사하고 여쭙기를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리라. 일행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아하게 여기더니 잠시 후 점심때가 되어 산업부원 일동이 농기구를 메고 들에서 돌아오거늘 대종사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2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매년 6월 25일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갈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한국전쟁의 비극이 남긴 흉터를 바라보며 북한을 향한 미움과 원망, 억울함 같은 감정들이 불쑥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미움과 원망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과거만 바라본다면 우린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이웃종교와 손을 잡고

방법은 하나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억지로 지워내기는 어렵겠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용서와 화해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책임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0: 새시대 통일의 노래 원드림 원코리아였습니다. 전쟁의 기억은 미움과 원망을 남깁니다. 하지만 성자들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그 불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종교인이라는 이름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원망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그것을 끊어낼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아픈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내 마음 한구석에 화해와 평화의 씨앗을 심고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을 맞는 종교인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입니다. 지난 토요일 전북 전주에 위치한 전주 고백교회가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주 고백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에 큰 역할을 해온 곳인데요. 이날 기념 행사에는 원불교 전북교구장 양원석 교무님의 축하 메시지를 비롯해 이웃 종교인들도 축하의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전주 고백교회의 정신과 역사에 대해 이강실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똥똥.

0: 극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바삭해.
1: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7번 바뀔 동안 남북관계는 얼마나 변했을까?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변했을까? 어쩌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잘 지내려는 노력보다는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고 도발하는 일들이 더 많았던 지난 세월 아니었을까? 우리 국민 개개인의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화해와 상생의 꽃이 피어날 때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평화란 폭력이 아니라 대화와 이해로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화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종경 수행품에는 평화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개인 가정과 사회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도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다 사람의 마음 난리로 인하여 발단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마음 난리는 모든 난리의 근원인 동시에 제일 큰 난리가 되고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 모든 법의 조종인 동시에 제일 큰 병법이 되나니라. 티베트의 불교 지도자였던 달라이라마 역시 평화는 개개인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통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과 이해, 다른 생명을 위하는 마음이 바로 평화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마태복음에는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네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주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어서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종경 인도품에는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할 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라.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평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해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이다. 네, 평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한반도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대화와 이해를 통해 평화를 이루기로 다짐하는 뜻깊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공부 음악으로 박은하의 애국가 연주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이죠. 한국 천주교에서는 이날을 남북의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날이 처음 만들어진 1965년 당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적대감이나 박해에 대한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 천주교는 미움과 보복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복음의 본질을 되새기고 화해와 용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전국 모든 성당에서 남북통일기원 미사를 봉헌하는데요. 자, 한국천주교에서 6월 25일에 기념하는 이 기념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2번,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 네, 한국천주교에서 아주 뜻깊은 이 날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또 종교인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오늘을 보내고 있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떠신가요?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노인빈 신부입니다. 기도해.

0: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지난 토요일 전북 전주에 위치한 전주 고백교회가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주 고백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과 인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대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인데요. 이날 기념행사에는 원불교 전북교구장 양원석 교무님의 축하 메시지를 비롯해 이웃 종교인들도 축하의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전주 고백교회의 정신과 역사에 대해 전주 고백교회 이강실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전주 고백교회가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우선 40주년을 맞이한 소회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그 40주년을 돌아보면서 이건 이제 우리 고백교회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했던 분들, 모든 분들의 역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작은 몸짓이지만 우리가 이제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끊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걸어온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이라는 숫자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참 새로운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도 40년 광야 생활 하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그 유혹을 받다가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40년의 세월을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 이제 저희 고백 공동체도 이제 쭉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러다가 지금 이제 한몸 평화를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또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의미에서 40년이 또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다짐을 해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0: 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전주 고백교회 40주년이 또 의미가 있게도 느껴집니다.
1: 네.
0: 그 교회 이름에 이 고백교회라는 이름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고백이란 네. 이름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예, 네, 많은 사람들은 고백교회 하면 아, 그 교회는 가서 반드시 고백을 해야 하는갑다 하고 예.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고백교회 이름은 우리가 독일 고백교회에서 빌려온 겁니다. 또 히틀러 정권 당시에 많은 교회들, 대다수 교인들이 히틀러를 따라가면서 히틀러를 우상화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해서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0: 네.
1: 여기에 반대한 사람들 한 7천 명이 긴급 목사 동맹에 서명을 하면서 이에 저항을 했고요. 이것을 모태가 돼서 독일 고백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체포당하고 파면당하고 감금당하고 막 교회당 몰수당하는 그런 핍박을 겪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그 신학자가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0: 예.
1: 이분도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86년에 교회 설립을 하면서 그때 한참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반독재 그런 운동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독재 정권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이런 고백교회 이름을 정한 겁니다.
0: 예. 그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어야 또 고백할 수 있고 또 진실을 향한 용기가 있어야 또 고백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또 의미가 있었군요. 예.
1: 네.
0: 아주 어목했던 시절에 아주 뜻깊은 교회의 이름을 짓고 이렇게 40년이 흘러왔습니다.
1: 네.
0: 자, 그런 만큼 이 전주 고백교회는 우리나라 민주화와 통일 운동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는데요. 특히 1980년대 어목했던 군부 정권 시절에 호남 지역 민주화 운동의 아지트이자 또 피난처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1: 예, 뭐 우리 교회가 뭐 헌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냥 꾸준히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는 엄혹한 시절이기 때문에 뭐 집회라든가 모임 공간을 빌리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 교회당은 항상 그분들에게 열린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집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했었고요. 특별히 그때 이제 그 청년의 활동이 활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은 여기서 거의 기거하다시피 하면서 여기를 아지트로 삼으면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또 5.18 비데오 시사회가 저희가 있었거든요. 5.18을 진상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 비데오를 보고 아, 5.18이 이런 거였구나 깨달게 됐거든요.
0: 예.
1: 그때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백골단인가요? 투입이 돼서 뭐 그냥 기대어도 뺏어가고 또 저희 교회에 걸려있는 송방교 합에게 걸개금도 뭐 탈취해가고 하는 그런 사건도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당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0: 네. 네. 그 영화 1987에도 비디오 그 상영회를 하잖아요. 대학생들이.
1: 네네. 예,
0: 아주 그 용기 있는 학생들의 행동이었는데 전주 고백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1: 네네.
0: 자, 이 전주 고백교회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상렬 목사님이신데요. 평생을 네.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헌신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옥고도 치르셨다고요?
1: 네. 한 네 번 정도 옥고를 치르었고요. 총 합해보면 한 5, 6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2010년에 그 6.15를 살리겠다고 무단 방북한 사건이 있어서 그 북에서 한 70일 정도 있다가 돌아와서 체포돼서 3년간 꼬박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셨죠.
0: 예.
1: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이런 그 한 목사님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우리 교인들이 끝까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목사님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0: 네. 예. 자, 이렇게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또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남는 순간 또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떠십니까?
1: 네, 뭐 기억에 남는 분으로는 누구보다도 우리 초대 장로님이신 배창선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시지 않았지만 정말 민중 중에서 민중으로 사시면서도 이 분명한 역사의식과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기감이 되어서 우리 교회 장로로 선출되신 분이거든요.
0: 네.
1: 근데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 그 문익환 목사님 방북으로 많은 지도자가 이제 감옥에 가면서 그 전민정 의장을 제안받았어요. 그때가 젊은 나이였죠. 그래서 이제 당신이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갈 건데 이게 정말 교회에 괜찮을까 하고 이제 그 장로님한테 상의를 했어요.
0: 네.
1: 장로님이 아, 목사님 설교는 잘하시더만 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까? 지십시오. 이제 고백교회 목사만이 아니십니다. 민족 목회를 하십시오. 저희 공동체가 정말 함께 이 길을 열심히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후원, 그냥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민족 목회를 할 수 있었고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우리 고백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이 일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 뒤로 이어서 우리 범용님 장로님도 정말 그 열심히 이 일에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이렇게 전체가 다 정말 각자 삶의 현장에서 우리 고백교회가 나아가자는 방향에 함께 해준 거. 그래서 우리 고백 공동체가 참 기억에 남고 참 고맙다는 마음.
0: 네. 예,
1: 전하고 싶습니다. 예.
0: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교인분들이 훌륭하셔서 그런 목사님을 만들어주시는 거군요.
1: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0: 자, 이렇게 고백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또 종교인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인권 존중 문화가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2026년입니다. 오늘날 전주 고백교회는 무엇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지요?
1: 예, 저희들은 한몸평화입니다. 근데 우리 고백교회는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남과 북만이 하나가 돼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통일평화와 아울러서 저희들은 한몸평화상을 만들자. 그래서 진리와 내가, 그다음에 나와 내가, 그리고 나와 이웃이, 그리고 나와 자연이 좀 사이좋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의 힘을 더 쏟을 생각입니다.
0: 네.
1: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11월 12일 하나를 의미하는 일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11월 11일을 하나의 날로 정하면서 이걸 이제 세계화시키겠다. 유엔 청원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날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한몸임을 깨닫고 평화를 위해서 기원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0: 네. 네. 이 한몸평화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원불교회 일원상의 진리와도 아주 상통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불교도 마찬가지겠고요.
1: 네.
0: 너와
1: 네.
0: 내가 하나이고 자연과 내가 하나이고 모두가 네. 하나의 생명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또 모든 종교의 본질적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그렇죠. 그래서 일원상 하면 우주의 근원과 존재의 본질이 하나의 그런 원리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유가 한체성이고 만법이 한근원이다. 우리 소태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깨달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기독교 하면은 하나님과 나가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내가 한몸 관계라는 거죠.
0: 예.
1: 그런 게 이제 다른 종교를 말하자면 이제 진리, 뭐 근원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한몸 관계라는 거 그걸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근원이 사랑이다. 뭐 불교는 자비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는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깨닫게 되게 될 때 하나님과 내가 근원으로서 하나로 깨닫게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가 자연과 한몸인 것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몸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 남과 북이 한몸이 돼야지로 시작했고 그다음에는 아, 온 우주 만물 온 인류가 한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한몸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줬거든요.
0: 네.
1: 그것은 아버지 안에 자녀가 있고 자녀 안에 아버지가 있고 분리될 수 없는 관계죠. 구분은 되지만 그런 관계를 회복을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모든 내가 나머지 관계도 제대로 회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원과 우리가 한 몸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 점에서 뭐 불교 연기론 그다음에 우리 그 여기 원불교의 이론상 하나로 저는 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우리가 예 함께 그 하나의 날 제정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0: 네. 네. 지금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매년
1: 네네.
0: 11월 11일에 하나임을 네. 깨닫는 이 하나의 날 그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북 지역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죠?
1: 예, 전북 지역에서 이제 우리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전국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6년부터 5개 종단이 함께 이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이 하나하나의 재정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5개 종단으로.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든 이 하나하나를 세계화시키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로까지 지금 동시에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개국, 그다음에 18군데에서 하나하나 행사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0: 네. 네. 그 세계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게 또 유엔인데 유엔에서도 이 11월 11일 그 이 하나의 날로 좀 제정을 해서 전 세계인이 다 같이 좀 이렇게 너와 나의 구분을 넘어서서 네 나라 내 나라의 구분을 넘어서서 함께 좀 그 자각하는 그런 날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1: 예,
0: 듭니다.
1: 예. 예. 예. 분리 의식을 넘어서야겠죠. 나와 남이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 나와 자연이 분리되어 있다.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다. 이런 분리의식을 넘어서야지 그 분리의식이 경쟁, 지배, 폭력을 낳는 거거든요.
0: 예,
1: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몸의식으로 다 돌아오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0: 네. 그리고 때마침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가장 하나임을 깨닫고 하나가 되어야 할 상대가 북한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님은 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요?
1: 예, 지금 북에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우리를 동족도 아니고 그냥 적대 국가로 지금 설정하고 있으면서 통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0: 네.
1: 그 마음이 무엇일까를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남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말대로 북은 애를 썼는데 남이 정말 그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 할 일을 하게 되면 언젠가 북의 마음을 좀 녹여서 그래도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통일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런 통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폭력과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도 저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이미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자체가 이 통일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하다가 또 양쪽이 합의를 하게 된다면 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뭐 나아간다든가 이런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우리 그 한문평가 세 가지 원리거든요. 자유, 사랑, 정의 원리입니다. 자유는 그 다양성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인정해주면서 그들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겨줘야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한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고 공동 운명체다. 예, 어떻게든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의의 원리는 뭐 강자를 위한 통일이 돼서 안 됩니다. 정말 약자들이 행복한 그런 우리 평화 공존과 통일의 길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남북 간의 관계도 우리 한문평화의 세계 원리 다양성 존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성 한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약자를 먼저 행복한 그런 방향으로 이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이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오늘 우리 6.25 또 한국전쟁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가 미움과 적대감을 좀 내려놓고 또 화해와 이 용서의 마음을 더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주 고백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우리 모든 종교인들에게 이런 역할을 함께 해나가자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1: 예,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고 분열을 일치로 만들어준 게 진정한 종교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한몸 의식을 사실 우리 종교가 회복하면서 이 지금 많이 일어나오는 전쟁이니 불평등이니 갈등이니 이런 부분들을 힘을 모아서 연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한몸 평화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 하나하나를 세계화시키는데 우리 유엔 청원을 하기 위해서 서명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 운동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정말 이 한몸 평화가 인류의 삶의 방식으로 서서히 확산될 때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전주고백교회 이강실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양지은입니다. 붓.

0: 안녕하십니까. 원불교 평양교구장 정인성 교무입니다. 원불교 세 번째 종복사님 신태산 종사께서는 멸공, 방공, 승공보다는 용공, 화공, 구공의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로 수용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북한과도 꼭 그런 세상이 돼서 우리 한반도가 평화의 세상이 되고 아울러서 동북아와 온 세계가 평화의 세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저는 정세덕 아킬레오 신부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의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종교로서의 역할, 이게 정말 순기능적인 역할, 사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용서할 수 있는 내적인 역량과 힘을 길러야 됩니다.
2: 종교와 이념의 우를 넘어 은혜로 함께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천주교의 기념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념일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 그대로 묻어나는데요. 이날이 처음 만들어졌던 1965년 당시에는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침묵의 교회란 북한 정권 치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고 숨죽여 기도해야 하는 북한의 교우들과 교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초기에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적대감이나 박해에 대한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있는 날이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 천주교회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미움과 보복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복음의 본질을 되새긴 것이죠. 그래서 1992년 이 명칭을 지금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바꿉니다. 서로를 향해 겨누던 총과 칼, 그리고 마음의 벽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고 마침내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하자는 평화의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6월 25일이 되면 전국 모든 성당에서 남북통일기원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때 사제들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외교적인 통일이나 정치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 속에 적대감과 증오를 없애는 일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천주교에서 기념하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2309 쓰시는 분 정답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맞춰주셨고요. 선정희님, 천주고백교회의 이강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월 11일을 하나의 날로 정하시고 한몸평화운동을 하시는 이강실 목사님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존경스럽습니다 하시면서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우리 오경성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원불교는 이웃 종교를 다른 종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다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대한다는 것이 저의 진행에서 느껴진다고 또 문자를 주셨네요. 아이고, 정말 최고의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원음방송에서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라는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종교 간 화합과 평화 그리고 세상에 평화를 불러오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종교가 다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지 너는 다른 종교다 뭐 그렇게 어떤 벽을 세우고 구분을 하고 이렇게 종교 간 대화를 하면 그것이 정말 우리 종교 본연의 어떤 하나의 진리를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수행자의 그런 자세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미 천명을 하셨죠. 네, 진리는 하나다. 네,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정신을 확립하고 종교 간 대화와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천주교 음악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이삭 줍기의 하나의 길을 위하여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크게 위태한 때가 있음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니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 공부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때를 조심하지 못하고 보면 스스로 한없는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38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보니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6월 25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누군가에겐 그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목요일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의 생일이자 또 무언가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은 76주년을 맞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현인입니다. 전우야 잘 자라.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도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76주년 6.25 전쟁 기념일이자 목요일 저녁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6.25 전쟁을 몸소 체험 겪으신 그런 청취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매년 찾아오는 6.25 전쟁 기념일이 남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슴 아픈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고요. 수많은 이산가족이 이별의 아픔을 겪은 지도 벌써 7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초계와 같이 꽃다운 목숨을 바치신 우리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네, 그분들께서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소중한 이들을 잃은 슬픔 위에서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우뚝 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 다시는 이 땅에 그 어떤 비극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지금의 평화를 더욱 소중히 또 튼튼하게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국 영령들과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다시금 추모하면서 동시에 7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말 많은 모진 풍파를 이겨내신 서로에게도 깊은 감사와 위로를 응원을 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고요. 또 3부하고 4부는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음악다방, 아름다운 음악다방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DJ 은과 함께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면서 저는 손인호의 노래 한 곡도 준비했습니다. 한마는 대동강.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올여름 전력 수요는 8월 셋째 주가 가장 크고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발표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전력 수요가 94.1기가와트에서 98.8기가와트 사이까지 올라서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전력 수요 양이 예측한 최대치까지 올라가더라도 예비력을 8.2기가와트 정도 유지하면서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도 7월과 8월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전기 사용량이 300kW시인 가정을 예로 들면 누진제 구간 완화에 따라 한 달 전기 요금 57,760원에서 46,320원으로 20%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후 동행카드의 고유가 특별 지원은 이번 달 30일에 종료되지만 모두의 카드의 고유가 반값 할인은 9월까지 계속되는 만큼 모두의 카드로 전환해 등록할 경우 추가 환급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추경으로 모두의 카드 환급 혜택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을 일반권은 기존 6만 2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청년과 두 자녀 가구 및 어르신은 기존 5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그리고 세 자녀 가구 및 저소득층은 4만 5천 원에서 2만 2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또 출퇴근 전후 1시간 이용자에게는 기본형 환급률을 30%포인트 상향하는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모두의 카드에 가입해 있고요. 경기와 인천, 부산 등 7개 광역지방정부의 경우 모두의 카드에 기반한 지역특화 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었는데요. 금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18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29도, 대구는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휴일을 지나 다음 주 초까지 초여름 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정화의 백조의 눈물, 그리고 신재호가 부른 좋았다 싫어질 땐. 좋으면 계속 좋아져야, 계속 좋아야 되는데 싫어져요, 그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평생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같이 뜨거운 것, 사랑의 마음이 이제 시간이 좀 지르면 식을 때쯤 되면 거기에 이제 정이라는 게 또 싹 스며들잖아요. 예, 더 끈끈해지죠. 네, 그런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네, 선배님들 존경합니다. 네. 기대했던 축구는 져서 속은 상하지만 일하면서 추억의 옛가를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봅니다. 대구 달봉이 알비님, 또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이네요. 축구도 치고 마음도 엄숙해집니다. 전주 현동수님, 생과사의 6.25 전쟁터에서 헌신과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영웅님들께 헌신과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요. 강귀남님께서도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적지에서 고분분투한 우리 축구대표팀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요. 잘했습니다. 힘내세요. 성북동 배용주님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무튼 애쓴 건 애쓴 거고요. 진 건 진 거지만 고생들 많았고요. 또 경우의 수로 32강인가요? 또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전주의 현동수님이 청해 주신 강정화의 안개 낀 고속도로 듣고 오겠습니다.

촉촉히 내리는 비예요. 빨간 고추 썰어서 고명으로 얹어서 구운 감자전과 맵싸한 부추전 놓고 산성 막걸리로 차린 안주상에 정이 듬뿍 담긴 진행자님의 목소리까지 모두 모였어요. 운누리의 아인 가족을 다 둘러앉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우리 금치영 기사님. 진짜 이렇게 다 모이면 참 좋은데요. 부산은 지금 비가 좀 내리는 것 같아요. 금치영 기사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해운대 방현재 님도 저보고요. 일전에 전선 야곡도 어제도 또 님계신 전선을 라이브로 불러주셨는데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많이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저도 이유 없이 유교가 되면 뭔가 울컥합니다. 우리 방현재 님께서 사연과 함께. 그러니까요. 저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준비해서 들려드렸는데 저도 부르면서 울컥했어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고 했었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좀 울컥도 했어요. 진짜. 대구 북구 윤형주님 날씨는 흐렸지만 시원해서 좋았다고 하시면서 내일부터 다시 더워진대요.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와 안부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농부의 아들 우리 님께서도 학교 다닐 때 요 때는 방공 포스터 표 글짓기 웅변대 해마다 했었죠. 하시면서 오늘도 예외 없이 시내를 운행 중입니다. 안전하게 운행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농부의 아들님도 유교에 관련된 소회를 담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계신 최영아님의 신청곡이에요. 임성호가 부릅니다. 내 친구.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은연히 한 상이 둥그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요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과 아름다운 인생에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이 모든 것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그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평의 맑은호수님,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 주신 말씀이십니다. 이 시스터즈의 여군 미쓰리 청해 주신 다수의 곡 중에서 이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예.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 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 이제 자 또 쭉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먼저 경북 칠곡의 덕산고사님의 사연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인제 곰배령을 다녀왔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을 전국의 아인 가족과 원음방송 제작진 여러분들에게 원음 택배로 보냈습니다. 물 한 잔씩 드시고 아쉬움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네요. 가로 열고 오늘 축구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가로 닫고. 네. 모든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시원하게 물 먹고, 예, 네, 아쉬움은 털어버리고, 그죠? 곰배령은, 얼마나 좋았을지, 인제면은 아주 첩첩산중이죠.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그런 곳인데, 곰배령 잘 다녀오셨군요. 덕산고사님 운전해서 가셨어요. 늘 덕산고사님 운전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소식 주셔서. 우리 들꽃님 오셨어요.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변함없이 출첵합니다. 수고하시고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엘살바도르에 계신 우리 오라버니, 예, 사연 혹시 오늘 왔나요 해주셨는데 사연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3부 4부쯤에 사연과 신청곡 전해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답니다. 비록 졌지만 어쩌겠습니까. 선수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어르신들이셔서 경기 승패에 따른 질책과 질타가 아니라 근본을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고생한 선수들, 이영만리 타국당에서 일방적인 응원들, 또 거기는 고지대라서 한 해발 2000m가 넘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지고 싶은 경기 뛰는 선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된 거니까. 힘내시고 기죽지 마십시오. 네, 기죽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네, 한숨을 쉬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노래 좀 듣겠습니다. 우리 우태백님께서요. 이 노래 꼭 들으셔야 된다고 사연 주셨어요. 라시찬 조연의 TV 드라마죠. 전후 주제가 들어야 되는데 혹시 방송됐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준비했습니다. 우리 농부의 아들님도 이 노래 청해 주셨는데 전후의 노래 별셋의 노래 전후입니다. 아 예. 별셋의 노래 전후 라디오 TV 드라마죠. 주제가입니다. 그리고 서울 개인택시님이십니다. 오늘은 날씨가 선선해서 일하기 참 좋네요. 군인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노래입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봉봉 사중창단의 육군 김일병 이어집니다.

지금 들으신 육군 김일병 우리 서울갠택시 김종일 기사님께서 잘 들었다고 얘기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평의 우태백님도 이 노래는 꼭 들어야 됩니다 해주셨고요. 별셋의 전우는 변산의 민호님도 청해 주셨어요. 오늘 제자들하고 부안 성황산 6.25 참전용사 위령탑에 국화 꽃한다발 사들고 가서 헌화하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어려서 6.25에 관련돼서 그리 실감이 없나 봅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린 학생들은 실감이 아니라 정말 그냥 우리 저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같이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혀지지 않도록 그 우리 살아있는 역사들을 우리 어른들이 잘 알려주고 계승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규식님께서 이어지는 인천에서의 음악생활 이야기를 주셨어요. 소개하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인이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 업소에 영업상무를 만나러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무 고향 후배이고요. 또 그 사람도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무는 저를 쫓아내고 그 사람을 드리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돈을 버는데 보답할 줄도 모른다느니 뭐 온갖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던 사장님도 여러 번 안 좋은 소문을 듣자 그 헛소문을 조금씩 믿는 듯 했고요.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업소 운영에 이 상무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저렇게 자네를 싫어하니 자네 잠깐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있으면 내가 기회를 봐서 다시 부르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무는 제 고향 쪽 사람을 싫어하는 지역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들은 제가 음악을 그만둘 때까지 온갖 못된 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홍민의 석별, 우리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신규식님의 사연과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진 안다성 바닷가에서는 우리 덕상거사님 7곡에 계시죠.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덕상거사님이 급하게 답글을 주셨는데 아 제가요 이제 장거리는 무리고요. 지역 농협이 제공한 관광버스로 다녀왔습니다. 인제 곰배령 다녀오셨다고. 금채홍 기사님께서 선친의 아버님의 이야기를 주셨어요. 전쟁으로 저희 아버님은 군생활도 힘드신데 3년을 더해서 6년을 복역하셨대요. 와 황당하실까 봐 제가 보충 설명드리는데요. 군복무가 다 끝날 때쯤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제대를 못하시고 다시 군생활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늦게나마 방송에서 알려서 제가 다한 효도 미안한 마음을 속죄하고 싶으시다고요. 금채영 기사님 기억해 주시는 것만 해도 그분을 그리는 것만 해도 잘하시는 거예요. 아, 그 밖에 또 좀 가슴 먹먹한 아버님에 대한 사연을 주셨습니다. 남양주 다산동의 이경수님. 중공군에게 포위되어가지고 회족 소리와 꽹과리 소리 속에서도 구사일생으로 우리 아버지가 살아오셨대요. 바로 장진호 전투에 참여하셨습니다. 군번까지 다 똑똑히 기억하셨는데 그만 평생 같이 산 부인이 돌아가셔도 모르는 나쁜 병 치매에 걸렸어요. 요즘 요양 중이십니다. 그분들 희생으로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경수님. 아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시고 아프시겠어요. 어르신께도 정말 그죠. 아유, 훌륭하신 분인 아버님으로 두셨네요. 건강 계속 건강하시기를 저희도 응원 드리고요. 애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경수님. 강남의 서풍근님도 6.25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후의 일각까지 굳세게 싸우셨던 국군도 고맙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하고 희생하신 유엔 참전 용사분들께도 머리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공감입니다. 이영말리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라잖아요. 오직 자유를 지킨다는 그 하나의 사명으로 정말 날아와 주시고 목숨을 바쳐주신 우리 해외 참전 용사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황정자의 저무는 국제시장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어느 분이 청해 주신지 찾지를 못했거든요. 요 신청자분들은 3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 노래 전해드리면서 3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3부에서 리퀘스트 뮤직 아름다운 음악다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한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강남에 거주하시는 우리 서풍구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위키리가 불렀습니다. 지뢰는 같다. 같이 들으셨습니다. 3부 시작됐고요.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 리퀘스트 뮤직 음악다방, 아름다운 음악다방이 이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DJ 은 만나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달성군 김동식님의 옛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가요, 낙동강 방어선인데 전쟁 끝나고 피난 갔다가 돌아오니까 전사자들이 그냥 가을 들판에 막 있는 것 같이 정말 많았다고요. 어머니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릴 때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땅속에 있던 전쟁 무기 등이 발견되곤 했지요. 수류탄, 지뢰 등도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어서 빨리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함께.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투가 아주 치열했던 지역이네요. 낙동강 방어선이면 그 뭐 우리 대한민국과 연합군들 그리고 저쪽 북에서 내려온 북한군들이 치열하게 맞서 싸웠던 그런 곳이었네요. 아, 김동식님의 사연 같이 했고요. 또 대구 남준호님도 아름다운 인생을 들으면 옛 추억이 스치고 지나가는 고마운 방송입니다. 항상 방송 들으면서 옛 추억을 그리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리퀘스트 뮤직 음악다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어물정 8970번으로 3부 음악다방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시각은 8시 6분 1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아름다운 음악다방이 오픈했습니다. 어서 어서 자리하시고요. 각 지역의 테이블마다 자리하고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죠. 이걸 뭐 즐겁게 기념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새겨져 있는 그런 6.25 전쟁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들 또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 중에 전쟁에 참여하셨거나 또 피난 때문에 헤어지셨거나 또 가족들과 헤어지셨거나 아니면 또 이북의 이북이 고향이신데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런 당사자로 어린 시절이지만 그런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사연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배호의 그 이름은요. 남양주 다산동의 이경수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아버님께서 장진호 전투에 또 참전을 하셨다고 거기가 굉장히 치열하고 우리 아군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았던 그런 곳이라고 하죠. 중공군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많이 전사하셨다라고 저도 나중에 알게 됐었는데요. 이 노래 청해 주시면서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님 면회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말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싸가지고요. 어르신과 얼굴 뵙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상도동의 청자 조남주님이 저한테요 뜬금포 질문인데요 주변에서 우리 동훈쌤 조로현상 가로열고 아인 가족들과 함께하다 보니 가로닫고 조로현상을 알아차리신 분들이 계실까요? 이렇게 네, 뭐 조로라는 건 일찍 늙는 거잖아요. 저는 뭐 일단 나이에 맞게 이렇게 저도 변화 익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애청자 여러분들 만나니까 옛가요를 많이 듣다 보니까 뭐 늙는다기보다는 기분 좋게 여러분들과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부자의 일자상서하고요. 진송남의 덕수궁 돌담길 들으려고 준비했는데요. 각각 대구 달봉이 할비님과 대구의 남준호님이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 3부 함께 하셨습니다. 3부 마무리는요, 두 곡의 노래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멀리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 때문에 많이들 놀래고 걱정됐는데요. 이웃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엘살바도르에 살고 계신 강태홍님께서 오늘도 멀리서 이역 멀리에서 고향의 그리움과 그리움을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계세요. 사연 주셨습니다. 원음방송 아름다운 인생 프로그램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여념없이 채워가는 시간 속에 올려주시는 행복의 문이 열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수하고 또 정서적인 보이스, 포근한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주시고요. 또 부산에 있는 들꽃님의 안부까지 같이 물어주셨어요. 나훈아의 애정이 꽃피던 시절 청해 주셨고요.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부산에 계신 들꽃님이 청해 주신 심수봉의 무궁화까지 같이 들으면서 3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어요. 경기도 김포 테이블 강규남님, 김포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신청곡도 비오는 정거장. 네, 김주영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따뜻한 노래와 추억의 노래와 따뜻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오늘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길고 좋은 글들도 많이 주셨는데 시간상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글과 다 소개시키고 싶은 그런 글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소개를 다 못 전해드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호동의 김경철님께서 추억의 70년대 학창시절 이야기를 주셨어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서울 가로월동 외삼촌 집에서 대학 다닐 때였어요. 이웃에 미군과 국제결혼을 한 누나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제일 순한 담배라며 저에게 양담배를 주는 겁니다. 그때 선호가치를 피워도 보았지만 그 후로는 지금껏 저는 담배를 한 번도 입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젊으셨을 때 학창시절의 사진, 흑백사진인데 진짜 미남이세요. 정말 영화배우 같아요.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과 개인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윤일로의 눈물의 영도다리를 청해 주셨는데 이게 윤일로의 추억의 영도다리로 원 제목이 있네요. 이 노래 준비되어 있고요. 과천의 손대식님께서 청해 주신 박지연의 부두가의 파랑새, 이 노래 듣고 여러분들과 또 사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에 자리해주고 계시는데요. 늦게 자리하셔가지고 오늘 청해주신 노래들이 선곡이 안 되더라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반가운 인사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민수님, 오늘도 아인과 함께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요. 서울 형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인사 주셨고요. 곳곳에 비 소식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운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인천 왕애청자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6.25 76 전쟁 기념 주년 전쟁 기념일을 맞이해서 고귀한 희생으로 이 나라를 지켜내신 순국 선열님들을 기리고요. 이 땅에 더 이상의 전쟁의 상처가 없기를 염원합니다. 축구가 져서 마음이 우울하시다고요. 아유, 다 그래요. 요 사연은 제가 애청자 정모봉님께서 지금 낙동강이 보이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긴 글인데 너무 좋은 글인데 다 소개는 못하고요.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경보원으로 근무하는 청취자입니다. 늘 원음 방송을 친구 삼아 고마운 마음으로 청취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를 열심히 순찰하면서 이 방송을 듣겠습니다. 제가 중략을 했습니다. 소중한 사연 보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두 곡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대구 주순이님 그리고 부산의 은하수님이 청해 주셨고요. 대구 주순이님은 긴머리 소녀 둘 다섯의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6월은 절대로 잊을 수 없죠. 호국 보훈의 달 감사합니다. 세월아 너만 가지 왜 친구에서 가려고 하는지 아쉬움도 많아요. 남은 절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섯의 긴머리 소녀 청해 주셨고요. 부산의 은하수님께서 오늘은 가슴 먹먹한 사연이 많네요. 그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정정숙의 새끼손가락을 청해 주셨고요. 한 분의 사연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정명철님께서요.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저희 집사람 생일인데 꽃도 한 송이 못 사주고 해서 노래로나마 선물을 할까 합니다.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가 월요일 날 방송이 되어서 오늘은 선곡은 못하고요. 축하한다는 말씀 인사 대신하면서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멀리 김해 테이블의 검은 그림자님, 인천 테이블의 인천 오라방님, 그리고 서산 테이블의 유학수님도 함께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경기도 시흥시 테이블의 한재환님의 사연 하나 더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인데 생각해보면 5살, 6살 때인 1953년인 것 같습니다. 강화도의 북쪽 고향마을 건너 당머리라 불렀던 이북쪽에서 날아들었던 포서리에 놀라곤 했지요. 그날부터 아버지께서는 집 뒤쪽에 언덕 아래 굴을 파셨어요. 우리 가족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때 그 흙내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석유를 담아 만든 등잔 심지에 불을 붙여 밝히고 포성이 멈추기까지, 그것이 6.25 후 일정 기간의 후유증이었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강화도 북쪽 고향 마을을 떠올리며 이 글을 씁니다. 통일은 언제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일까요? 6.25 참전 용사들과 고인분들께 이 노래를 바치고 싶습니다. 허성희의 전우가 남긴 한마디 청해 주시면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 참. 5살, 6살 어렸을 때 생생하게 기억이 나신다고 글을 주셨네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뜻깊은 날, 잊으면 안 되는 날, 노래와 함께 이야기 같이 나눴습니다. 특히나 또 부산의 구경옥님도요, 전우가 남긴 한마디 청해 주셨고요. 근무 중이신 정모봉님께도 이 노래에 띄워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금요일입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니까 늦지 말고 놓치지 말고 꼭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감이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사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 참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한쪽에는 능력을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자기 편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선을 받으며 유독 적이 많은 사람도 있죠. 자기 편이 많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서로 돕고 의지하는 협력 속에서 원만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적이 많은 사람은 사소한 일 하나에도 남들과 부딪히고 마찰이 생겨 일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 상생과 상극의 차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일원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마음마다 이웃마다 장미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늘 얼굴을 찌푸리고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며 주변 사람들에게 모진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시비와 불화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반면에 늘 미소 띈 얼굴로 칭찬과 덕담을 건네며 주변을 따뜻하고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종경 요훈품 31장 법문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상극의 마음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근본이 되고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거울이 돼 내 모습을 만들고 내 주변을 물들이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겠죠. 상극의 마음이 화를 부르고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부른다는 이 말씀. 단순한 이치 같지만 삶 속에서 생각해보면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132장 항상 밝은 빛, 성가 134장 둥그신 임의 광명, 성가 135장 고요한 법당.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솔직히 함께하기가 꺼려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늘 밝은 얼굴로 덕담을 건네고 좋은 결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는 사람 곁에는 누구든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일을 하다 보면 일도 술술 풀리고 문제가 생겨도 원만하게 해결되니 좋은 결과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죠. 반면에 늘 얼굴을 찌푸린 채 모진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공동의 결과보다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동료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다 보니 작은 시비 하나가 큰 불화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렵겠죠. 상생의 마음을 지닌 사람과 상극의 마음을 지닌 사람, 그 차이가 주변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은송의 영산회 옛 인연, 전낙원의 사랑합니다, 고우리의 고마워요 감사해요.

매종사님께서는 상극의 마음이 화를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고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인연이 쌓여야 그 따뜻한 기운 속에서 우리 삶도 은혜와 복덕으로 채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좋은 인연은 다른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먼저 상생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이 이치를 마음 깊이 새겨야겠죠. 상극의 마음은 화를 부르고 상생의 마음은 복을 부른다는 걸요. 그리고 혹여 상극의 인연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상생의 인연으로 바꾸어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복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늘 화보다는 복을 불러오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해문이 끝곡으로 박은환의 솔선수범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살다 보면 풍미있잖아요.
2: 제가 원로원 정원이 잘 가꾸지든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개나리도 피고 진달도 피고 또 매화도 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에 이렇게 정원을 한번 돌아보면서 매화들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그 매화꽃 어디서 누구에게 피었느냐. 그건 내 몸에서 피었다고 그래요. 매화나무 그 자체도 나 피어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을게. 누가 피도록 했냐. 누가 그 꽃이 피어나도록 해줬냐. 그러니까 대답이 걸작이에요. 아니 부답이라. 이건 뭐, 무슨 말인지 빙그레 웃을 안 그러거든요. 빙그레 웃었다. 웃기만 할 뿐이에요.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 부답이라 대답 안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피어나도록 했냐. 근데 이 얘기는 아 교무님도 알지 않소. 나도 알지만 교무님도 알지 않소. 그러니 뭐 묻고 대답하고 또 뭐 대답하고 물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아니 부답이라 빙그레 웃더니 저는 대답을 안더라. 이게 그거다 말이죠. 넓은 우주를 한 티끌이 삼키느냐. 이게 빈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티끌 하나가 티끌 이 점 티끌 같은 이 점 티끌 하나가 결국엔 우주 전체를 다 삼키고 있더라. 지금 우리나라를 놓고 볼 때 백두산이 높고 한라산이 높잖아요. 그러면 한라산에서 이 먼지 하나 이걸 딱 빼냈다. 그럼 태가 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가 납니다. 기울어져요. 기울어져. 다시 말씀드리면 너도 먼지 하나 빼가고 너도 먼지 하나 빼가고 너도 먼지 하나 빼가고 다 먼지 하나씩 빼가 보세요. 그러면 그 한라산은 결국 기울어지고 만다. 그래서 이 점 하나가 다시 말하면 이 티끌 하나가 우주 전체를 다 머금어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신 자처제안이 사진으로 찍힌 몸은 이곳에 있는데 태교사님 형상 다 있죠. 참된 몸은 어디를 향해 가셨나요? 진짜는 어디를 향해서 가셨습니까? 과연 간 곳이 어디냐?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오늘 아침 이름이니 삼세 금조이니 과거 현재 미래가 단대 아니다. 현재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 찰나. 그래서 삼세가 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거리처럼 깨가지고 참 이어가고 있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기다리니 빨리 이르소서. 대조사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떠난 뒤라도 너희들이 잘 지키고만 있어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와서 해결을 할 터이니 걱정 말고 이 교단, 이 진리, 이 법 잘 지키고 있어라. 그러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어지러운 이 세상 참 어지럽거든요. 지금 더욱 힘을 가져서 제도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한 의미로 제가 진영을 뵙고 이렇게 여섯 수의 시를 이제 지은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소위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도 특히 정전 또는 교리도 등등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론 공동체이다. 우리는 이론 공동체예요. 다시 말해 이론 진리 안에서 낳고 살고 죽고 또 낳고 살고 죽고 계속해서 반복이 간다. 그러니 우리는 대각 동호 단체를 뭐 만들기보단도 그 단체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자. 아무리 큰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깨달은다거나 알지 못하면 그 공각 아니에요? 빈 껍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내 목, 각자 몫이지 결코 온물교 몫이도 아니고 대중단지 몫이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사실 깨달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어야만 큰 공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은혜 공동체. 은혜 공동체거든요. 은혜 단위가 아니에요. 상생이에요. 서로 살려주는 겁니다. 네가 사는 그 의미로 내가 살고 내가 사는 의미로 결국은 그대가 사는 것이다. 제가 제법 성지인 원광 선원에 근무할 때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여자분이 오셨는데 반교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치도 좋고 또 그때 음식이 참 소문이 났거든요. 그 진타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갖고 가타원 진타원 그런 분들이 계셔갖고 음식을 잘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는 그분도 한번 하룻밤 자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왕 하다가 잘 때가 돼서 이제 주무시러 가고 그 이제 모기야기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챙겨서 드렸습니다. 그래 아침 이제 식사 시간에 잘 주무셨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모기 때문에 그냥 잘 못 잤다. 그러면서 좀 불평스러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하다고. 그 이제 여기 산중목이라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세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번 물었습니다. 이게 모기가 살아가는 그 기운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기운이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 모기 그거 조그마한 거 그거 아무리 죽여버려도 관계없고 어떻게 사람한테 비유를 할 수 있냐. 도저히 비유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라고 모기가 죽는 세상이 오면은 결국은 사람도 죽게 되고 사람이 죽는 세상이 만약에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기도 죽게 된다. 모기가 살기 때문에 나도 살고 내가 살기 때문에 모기가 산다. 그러니까 교도님이 사는 그 기운으로 모기가 살아가고 소나무가 살아가고 물고기가 살아가고 하늘이 벌려져 있고 땅이 기름지고 또 땅이 기름지고 물고기가 살고 그러한 기운에 의해서 결국 교도님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생이에요. 상생. 상생. 서로 살린다. 이건. 너 때문에 내가 살고 나 때문에 내가 산다. 그래서 서로서로 은을 머금고 서로서로 해를 베푸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들도 상생으로 살아가자. 다음은 신앙 공동체. 신앙이란 뭐예요? 규유하는 거예요. 규유. 앞으로 신앙에 대해서도 이제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이제 자세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규유하는 겁니다. 규유하지 않으면 신앙이 될 수가 없다. 궁극에 가서는 진리와 내가 하나요? 은과 내가 하나요? 이렇게 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엄연히 진리가 계시고 사은이 계시고 그러니 동일시 해서는 안 된다. 바치는 거다. 모시는 거다. 그래서 귀하는 그러한 공동의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행 공동체. 부처가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까? 최초는 불성에 금이가 있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불성을 잊어버리고 욕심에 먹히고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중생세계로 결국은 전락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락된 그 마음을 그 부처님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부처를 만든다 하는 그러한 각오로 그러한 신념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공부가 바로 사막공부, 수행공부다. 정신수양공부를 하고 사리용공부를 하고 자급주의자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부처를 만들어낸다. 내 부처 내가 만들어낸다고 말이죠. 다음은 교화 공동체. 이거 교화는 뭐예요? 도중입니다. 중생제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안으로는 내 중생을 교화도 해야 하지만은 밖으로 일체 생명을 교화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낙원 공동체. 이거 평화 세상이거든요. 부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 평화의 세계. 이것이 바로 낙원 세상이다. 그러면 낙원 세상도 그냥 되어지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이 중생이 제도 되면 될수록 낙원 세계는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화를 하자는 거냐? 중생을 제도해야 하니까. 그런데 중생이 제도되면 제도될수록 그만큼 낙원 세계는 넓혀진다고 말이죠. 다시 말해 낙원 세계는 늘어나고 중생은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교화를 열심히 해야만 낙원 세계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활신앙, 생활수행, 생활이론, 생활은혜, 다시 말해 일상 살아가는 그 자체, 이것이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의미도 되거든요. 또는 무시성 무처전의 의미도 되고 일상생활 그대로가 이르는 진리요, 사은이요, 수행이요, 신앙이요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세상에 경전이 참 많습니다. 불교에는 8만 대장경이 있고 유교에는 사서삼경 즉 오고시서가 있습니다. 도교에도 집대성한 도장이 있어요. 도장. 엄청난 의미를 집대성해 놓은 도장이 있습니다. 이런 도장이나 8만 대장경이나 오고시서나 결국은 진리자리 하나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 진리를 모아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내놓으신 것을 이렇게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전 가운데 가장 경전다운 경전이 결국은 정전만한 게 없더라. 그래서 원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전을 원경. 그런 으뜸가는 경전. 제 근원 경전이다 말이죠. 그러면 정전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주세불이 일체 생명을 제도하고 낙원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경륜을 담아놓은 거다. 주세성자의 경륜이 그 경전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 담겨 있는 그 경전 내용이 펼쳐질 때 부처님의 세계가 되고 평화의 세계가 되고 낙원의 세계가 된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문자자 무소불교 영부유 불보해라 귀보다가 말이죠. 그 문문자자 글자 하나하나가 귀중하지 아니함이 없고 또한 보배롭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원자도 일반 사람들이 알기를 둥글 원자 근데 둥글다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 원이라는 이 원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둥근 진리 그대로 가요. 그래서 귀하지 아니한 바가 없고 보배롭지 아니한 바 없다. 가장 귀중하고 가장 보배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이 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별스럽지 않구만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삼가를 해야 한다. 그 주세성자의 그 뜻이 토시 하나까지도 글자 하나까지도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 경전 봉대하기를 얼마나 소중히 하느냐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늘 진리가 우주 진리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무언가는 있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뭔가는 있다. 그 진리 자체가 나타날 때가 됐다 그 말이죠. 진리 자체가 행동을 해야 할 때가 됐는데 그러면 그 진리 자체가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안 돼요. 대행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종사님을 취하게 된 겁니다. 간택을 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주에 있다가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심으로 인해서 대종사님께 부여가 됐다. 온통 진리를 소재산 대종사님에게 안겨드렸다고 하죠. 그러면 하늘의 진리를 그리고 성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인이 가지고 있다가 오래도록 이렇게 이제 세상에 계시면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문자를 통해서 그 진리를 결국은 담아내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리 교단의 소위 경전인 정전. 거기에 온갖 진리가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경전 받들기를 결국은 귀보로 여기고 우리가 체득하고 깨닫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전의 문자 및 교리도의 모든 문자는 묻는 목전이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글자 하나하나가 폭전이 그대로.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이제 계문 같은 데 그래야기는 했거든요. 그런 어떤 지시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대로 펼쳐져 있는 그대로, 써있는 그대로가 내가 발박하면 폭주이 된다. 제가 이제 교당에 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오물교를 잘 모르는 분이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 기도합시다. 뭐 때문에 기도를 하게 하려고 생각하냐. 사업이 지금 넘어갈 위기에 됐는데, 위기 상황이 됐는데, 기도를 하면은 그 사업이 위기에서 탈출을 할 것 같아서 기도를 하러 왔다고.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거 난감하더라고요. 열흘이고 뭐 20일이고 기도를 해서 그 사업이 전도되지 않냐고 세워진다고 하면 좋으련만 어떻게 그걸 보장합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그러한 목적으로 기도를 하신다 하면은 저는 기도 주관 못 하겠습니다. 왜요? 어떻게 넘어가는 사업이 한 20여일 기도를 해가지고 세워지느냐. 이런 기도 같으면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분도 이해를 했는가 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미안한 마음도 들기는 들었습니다만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이 바로 호전되고 거꾸로 가는 그 사업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기운은 좀 미쳐가겠죠. 진리의 기운이. 그러지만은 당장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다. 왜? 인과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어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20여일, 100일 기도했다고 해서 이게 쉽게 지고 바로 지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만은 선의의 마음으로 이 경전을 그대로 펼쳐놓고 다시 말하는 밟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 즉 실천을 가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 문문 그 글자 하나 문장 그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복제해 된다. 다음으로 자자회원이라 글자 하나하나가 지금 그리고는 지혜의 근원이 된다.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주사 이 사막이 뭐예요? 결국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깨달음을 이루어야 제정신을 갖는다 하는 의미를 가르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글자 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모두가 복의 바치요 지혜의 원천,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문문주불은 문장마다 주세 부처님이 올리기 삽니다. 하나하나가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주세 부처님께서 아 이런 방향으로 중생 기도하고 나온 것들을 해야겠다. 그 원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한서 그 책을 보다가 무릎을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다시 말하면 뭐 성인을 받들고 사는 그러한 제자들이 성자들의 머리를 아프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 대목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다.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지혜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공부도 물론 해야 하지만 우리가 받들고 모시고 따르고자 하는 소태산 주세불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 대중원님께서 이 경전을 편찬하실 때 이 머리에다 뭐 철로 만든 그걸 두르셨다고 그러더니 그걸 피고 말하고 그런 것 같아요. 피고 말하는 건 이제 두르시고 열이 나니까 두르시고 경전을 쓰셨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다 부처가 돼서 대중화집에는 됐다 가면 당신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열을 올려가면서 경전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스승님들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드려야 할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움이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오름씨, 차오름씨, 집에 있어요?
1: 누구세요?
0: 집주인이야.
1: 오름이 없어요.
0: 없다고? 그럼 넌 누구야?

coração.

0: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내 곁에 머물러 주오. 삶이 그대를 힘들게 한다면 내가 그대 편이 되겠소.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갑작스런 폭우로 물웅덩이가 생기면 저단기압으로 일정한 속도로 조심스럽게 통과해야 하는데요. 간혹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물웅덩이를 통과하게 되면 웅덩이 속의 장애물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브레이크의 성능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물웅덩이로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갑자기 바퀴에 닿는 물의 압력으로 핸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웅덩이 속에 돌이나 보이지 않는 장애물에 바퀴가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브레이크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의 대부분 브레이크는 브레이크의 드럼과 슈의 마찰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장치의 최대 적은 드럼과 슈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브레이크 장치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마찰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일단 브레이크가 젖었다고 생각되면 가볍게 여러 번 나누어 밟아주어서 물기를 빼주고 마찰열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나 지혜 어두워지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나니 하나는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됨으로 다른 데에는 어두워지는 것이라. 수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 특히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수행품 28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울창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의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울창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오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5.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0: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해 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작은 일에 화합하지 못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져서 큰 손해 없을 터이니 대의를 쫓아 이삼할 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인은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해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말씀입니다.

Nice.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46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폭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그렇다면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평소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며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 옷은 헐렁하고 최대한 가볍게 입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증 등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고 노인이나 영유아, 야외 근로자, 만성 질환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입니다. 폭염,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 준비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 신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참황전도 너무 급해 어찌할 줄 몰라 갈팡질팡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신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느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나타난 인물, 학벌 등은 겉인격이요 안으로 양심을 갖춘 것은 속인격이라 이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겉인격은 지엽이요 속인격은 뿌리니 그 뿌리를 잘 가꾸어야 지엽도 무성하고 결실도 충실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4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상사의 원리를 알아서 상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을 쓰면서 제도 사업에도 힘을 쓰라 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13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애에 착심이 없으시나 범부는 좋고 낮은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서 방송하는 광주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원음방송은 호출보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원음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번잡한 소음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시간이 아마 아침 좌선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침묵은 영혼이 옷을 벗고 쉬는 시간이다 라는 말처럼 번잡한 말을 내려놓고 겹겹이 껴입었던 생각의 옷도 잠시 내려두는 시간입니다. 오직 호흡에 집중하게 되지요. 그저 숨쉬는 존재 자체로 머물러 영혼을 쉬게 해주는 시간 만들어 보시지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지만 정신 기운이 상쾌해서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해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네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녹야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53절입니다. 공부의 경로는 보통 평범에서 특이한 결심으로, 특이한 결심에서 평상 탄탄으로 하라.

보통 평범에서 특이한 결심으로, 특이한 결심에서 평상 탄탄으로. 스승님께서 밝혀주신 공부의 경로 마음에 새깁니다. 이병우의 자전거 듣고 계십니다. 기타 연주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호우 발생 시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또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와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집이나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물에 잠긴 집안은 환기시킨 후 들어갑니다. 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먹지 않고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조사 후에 사용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잘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작은 손에 걸리어 큰 손을 행치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리어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손으로부터 큰 손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히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핍니다. 그런 사람은 남의 허물을 거울 삼아 반성도 하면서 자기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항상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피기에 힘쓰면서 더욱 발전하고 진급하는 우리 원흥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1절 정기훈련법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정기훈련 감옥으로 염불, 좌선, 경전, 강연, 해와, 의두, 성리, 정기일기, 상시일기, 주의 조행 등의 과목을 정하였나니 염불 좌선은 정신수양 훈련 과목이요 경전, 강연, 회하, 의두, 성리, 정기일기는 사리 연구 훈련 과목이요 상시일기 주의 조행은 작업 취사 훈련 과목이니라 염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한 귀를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이는 천지 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주문한 귀에 집주하되 천념 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요 좌선은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하여 오직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 있도록 함이니 이는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방법이요. 경전은 우리의 지정 교서와 참고 경전 등을 이름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요. 강연은 사리 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 앞에서 격을 갖추어 그 직연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 회하는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게 함이니 이는 공부인에게 구속 없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 의두는 대소 유무의 이치와 시비 이해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며 성리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하며 정기일기는 당일의 작업시간 수와 수입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며 상실기는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기재시키며 주인은 사람의 육근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름이요. 조행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가짐을 이름이니 이는 다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부의 실효과를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제2절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 응용 주의 사항 6조와 교당 내왕 시 주의 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상시 응용 주의 사항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의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상시 응용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매 예외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교당에 다녀갈 때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주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95장 이 어머니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5. 대종사 복내정사에 계실 때 하루는 어떤 노인 부부가 지나가다 말하기를 자기들의 자부가 성질이 불순하여 불효가 막심하므로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등상불에게는 불공할 줄 알면서 산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그 부부 여쭙기를 산부처가 어디 계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산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용고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보미 어떠하겠는가. 그들이 다시 여쭙기를 어떻게 공을 들이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며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어보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정성을 따라 불공한 효과가 나타나리라. 그들이 집에 돌아가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몇 달 안에 효부가 되는지라. 그들이 다시 와서 무수히 감사를 올리거늘 대종사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죄복을 직접 당처에 비는 실지불공이니라.

16. 김영신이 여쭙기를 사은 당처에 실지 불공하는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 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 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또 여쭙기를 진리불공은 어떻게 올리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부를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또는 염불과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워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100골짜리 다 힘이 쓰이고 일천 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17. 한 제자 심고에 감흥되는 이치를 여쭙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심고의 감흥은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 말로써 이를 다 증거하기가 어려우나 가령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이 드는 때 정성스럽게 심고를 올리면 자연 중 그 마음이 나지 않고 선심으로 돌아가게 되며 악을 범하지 아니하려 하나 전일의 습관으로 그 악이 자주 범하여지는 경우에 그 제과를 실심으로 고백하고 후일의 선행을 지성으로 발언하면 자연히 개과천선의 힘이 생기기도 하나니 이것이 곧 감흥을 받는 가까운 증거의 하나이며 과거 전설의 효자의 죽순이나 충신의 혈죽이나 우리 구인의 혈인이 다 이 감흥의 실적으로 나타난 바이니라. 그러나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서원을 계속하며 한 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어야만 결국 큰 감흥과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점에 특히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이 하여 확고한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천권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오늘 대성경 본문은 교회품 15장에서 17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일심으로 기도 올린 원불교 성가 193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처세할 때에 세 가지 도가 있으니 하나는 승상의 도요 둘은 접하의 도요 셋은 교제의 도니라. 20. 학인이 묻기를 단독 제사와 공동 제사의 공덕의 차이가 있사오리까? 답하시기를 공덕의 차이는 제주의 정성과 법사의 법력 여하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요 단독이나 합동으로 차가 있는 것은 아니나 교단적으로 합동 행사를 하면 많은 대중의 공동 추모와 많은 선지식의 합동 축원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공덕이 크게 되나니라. 또 묻기를 큰 도력을 갖추지 못한 교역자가 죄를 모시어도 천도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큰 도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예전에 정한 대로 사심 없이 정성을 다하면 천도를 받게 되나니라. 21. 예전을 편찬하시며 영주를 내리시니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천지 동심정이요 그 후 다시 청정주를 내리시니 법신청정 본무에 아득회강 역부여 태화원기 성일단 사막취 자소멸 이러라.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예도편 19장에서 21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독경 중에 원불교 주문 청정주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을 하면 모두가 다 부처로 보이므로 변함없는 불공심이 나오지만 견성에 토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부처로 보이지 않으므로 불공할 마음이 나지 않나니 그러므로 반드시 견성을 해야 하고 견성 후에는 반드시 보림을 통해 내 마음을 빈틈없이 살펴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력이 쌓이고 쌓여서 나오는 것이므로 시방이 한 집이요 사생이 한 몸이라는 신념으로 일마다 불공으로 일관하여 모든 일에 대자대비가 나오도록 해야 비로소 사은과 하나가 될 수 있느니라. 1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집집마다 산부처가 계시니 바로 엄부와 자모요. 온 세상에 산부처가 계시니 바로 모든 부처와 성현들이니라. 1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시선 부처선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동정간 정신이 성성적적 적적성성하여 여의자제하게 하는 살아있는 선법이니 정력을 얻을 때까지 마음을 멈추고 해력을 얻을 때까지 생각을 궁글리고 계력을 얻을 때까지 취사를 하는 공부를 1분 1각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바르고 빠른 공부길이니라. 18. 대산종사 동정이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정할 때는 수양을 주체삼아 정신을 살찌우고 동할 때는 활동을 주체삼아 육신을 건강하게 해야 하나니 그러기로 하면 항상 자성을 적적성성하고 성성적적하게 하여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항상 선이 되도록 하며 덕을 넓히고 또 넓혀서 광대무량한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하느니라. 1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대자대비가 교리와 제도에 두루 잘 나타나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육상전법을 잘 받들어야 하나니 이 법을 잘 받들면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신 자비를 알게 될 것이요. 수도와 생활이 둘 아닌 공부로 재불재성의 본의를 제대로 알게 해주신 자비를 알게 될 것이요. 재불재성의 정전시민을 정통법맥으로 있게 하신 자비를 알게 될 것이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론상 진리를 신앙 수행하고 영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잘 보호하고 쓰게 하여 온 세상에 오직 은혜만 있게 하신 자비를 알게 될 것이니라. 2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밝히신 법은 불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하여 부처님 은혜 속에서 영생을 잘 살도록 하는 법이라. 불법시 생활은 불법으로 생활을 빛내는 일심보훈하자는 것이요. 생활시 불법은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는 보은 일심을 하자는 것이니라. 2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은 세 가지 힘을 얻어야 하나니 하나는 사막공부로 대중화력을 얻는 것이요 둘은 사은보은으로 대감화력을 얻는 것이요 셋은 사요실천으로 대평등력을 얻는 것이니라. 22. 대산종사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공부할 때 이렇게 표준을 잡고 살아보라. 첫째는 항상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고 살되 법신불 일원상을 모실 때마다 진리가 하나임을 깨달아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고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을 표준 잡을 것이요. 둘째는 마음을 잘 쓰고 못 쓰는 데 따라 죄와 복이 좌우되는 것을 알아서 사막 공부로 내 마음을 잘 쓰고 다른 사람 마음도 잘 쓰게 하는 것을 표준 잡을 것이요. 셋째는 사은의 크신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 항상 보은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표준 잡을 것이요. 넷째는 모든 생명이 나의 동포임을 알아 사요 실천으로 세상을 고르는 것을 표준 잡을 것이니라. 23. 대산종사 원기 67년 교법의 선언을 발표하시니 이론의 원만한 진리는 천하의 대도요 만고의 대법으로 사막팔조의 원만한 수행은 만생령 부활의 원리요 대도며 사은의 원만한 신앙과 봉공은 세계 평화의 원리요 대도며 사요실천의 원만한 치국과 치세는 세계평등의 원리요 대도니라. 2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인 법신불 일원상은 각 종교의 진리를 통섭한 것이라 이 자리는 진여요 무국이요 신불이요 만물의 고향으로 그 안에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가득 갈마 있어 삼라만상을 드러냈다 감추었다 하느니라. 하지만 이는 깨친 사람의 보물이요 지키고 잘 쓰는 사람의 물건이라. 끝까지 구하면 얻어지고 진심으로 원하면 이루어지고 정성껏 노력하면 반드시 되어지나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도 양보하고 맡기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원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이런 수인이 있죠. 제가 이런 수인 얘기했죠. 옥타님 이 수인이 뭐예요? 저리 댕기도요. 그냥 이제 요것은 뭔가면요. 여원인 중생들아 나한테 원하거라. 그러면 원하는 거 주겠다. 주겠다. 자, 또 요건 뭡니까? 또 시무애인. 시무애인. 시 베풀 시자예요. 무애 중생들아 여러분들의 왜 그 두려움을 내가 다 없애주겠다. 없애주겠다. 부처님은 어떤 거면 우리가 갖고 있는 중생들이 끓이고 있는 모든 괴로움, 고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의 모습을 손을 이렇게 가지고 표현했다 이 말이죠. 이게 알았습니까? 또 몰라요? 아, 또 모르면 나도 이제 할 수 없어.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아이고, 참말로 그런 게요. 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게 뭔가 하면 다 장엄이죠. 그 장엄을 통해 갖고 부처님의 위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장엄을 나는 법신불의 이런 쌍의 신앙을 통해서 싹 다 없애주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이 의대드리는가 하면요, 교의품 2장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알아야 그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이 참 그 숭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불상 숭배를 지금 해왔는데 숭배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교의품 9장에서 소태단 대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설파를 해 주시는데 이 설파도 말이죠. 이런 내용도 그분이 그 정도의 근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 주셨잖아요. 했잖아요. 하시니까는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대종경을 정말로 대기설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분이요. 이런 질문을 안 해 주더라면 우리가 이런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질문해 준 분에게 우리가 고마워해야겠죠. 고마워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자, 이제 이런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제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이 교의품 9장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그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지금요, 우리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제 상황을 우리가 잠깐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요. 자, 이제 이런 지금 이제 그 사고를 이렇게 이제 대전환을 시켰는데 왜 이런 전환이 대변혁과 대혁신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그 현대적인 상황과 비교해갖고 말씀을 그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GPT 얘기했죠.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지금요, 이제 참 인간이 만든 이제 인공지능의 기계가 말이죠. 인간의 능력을 이제 초월해 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 초월해 갑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 강좌 게시판에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그 글을 이제 하나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 우리 지금 이제 웅강대학교 교학대학 있잖아요. 그 학장이요. 이제 학생들한테 말해줄 내용을요. GPT한테다가 이제 물었어요. 내가 어떤 내용으로 갖고 얘기를 할 것인가. 딱, 이제 딱 물으니까. 25초 만에 이렇게 얘기해라. 착 나오는 거예요. 25초 만에.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어디다 읽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디 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원고는 써가진 않지만도 가면서 오면서 생각 궁글리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가서 솔솔솔솔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 강의하는 것도요, 제가 오전 내도록 오전에만 앉아갖고 강의 준비합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아, 이렇게 공부하니까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합니다. 저만치 열심히 여러분들 안 해요. 내가 알아요.
1: 그런 게 몰라요.
0: 그거 이제 그렇게 자부하지 말고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하자, 이 말이죠. 그렇게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요, GPT는요, 이게 뭐, 25초 만에 말입니다. 쫙 나오더래요.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요, 가입자가 뭔가 하면요, 1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조회수가 얼마나 하는가 하면 1000만이 넘어요. 이렇게 지금 변한다 이 말이죠, 세상이요. 자, 이런 시대에 어느 선임이 말입니다, 칼럼을 하나 썼더라니까요. 어떤 선임가면요, GPT 세상에 GPT도 삼장법사가 될 수 있느냐. 삼장법사가 뭡니까? 자, 첫째 장 경, 둘째 율, 셋째 론. 이거를 다 아는 사람이 삼장법사 그러거든요. GPT가 삼장법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2: 되겠죠. 되겠습니다.
0: 아이고, 이제 지금 내 강의 듣고 지금 하는 얘기고, 그 소리는요. 지금 불경에 나오는 것은 살살살살 다 외운다니까? 다 할 수 있죠? 텍스트만 있으면은요. 불경, 경, 율, 논이 다 있죠? 그거는요, 그냥, 금방 그냥 다, 인공지능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달달달달 다 외워요. 그럼 삼장법사 됐죠? 됐잖아요. 근데 그 삼장법을 활용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못하지요. 자, 근데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들에게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말입니다. 불상숭배. 그것만 하려고 말이죠.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현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시대의 트렌드에 맞출 수도 없고 시대의 트렌드를 끌고 가기는 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이 땅에 왜 탄생했느냐? 시대의 트렌드를 우리가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는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 방향을 제시한 것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인공지능과 창의지능. 제가 개그 표에다가 비추갖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 그랬죠? 그것을 요거다가 잠깐만, 인공지능이 계백되니 창의지능을 계백하자. 아, 그거 알고 계시면 간사님이 제가 말을 하면은 다 알고 있긴 하고만요. 창의지능을 계백하자. 이런 계백의 새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시점에 말이죠, 불상숭배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시대를 우리가 리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교의품 2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9장을 공부하면서요, 참 이런 말이죠,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신불 일원상 신앙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해가지고 시대의 트렌드를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자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강조해서 이제 말씀 드리면서 이제 이 장을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게 이제 이것이 이제 교회품 그 9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장을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요. 아이, 참, 이 질문하는 사람도 끈질기죠? 정말로 끈질기요. 이렇게요. 끈질기게 이렇게 이제 그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요. 이제 끈질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제가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많고 지혜 있는 사람은 적으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 10장에서 9장에서 쭉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법신불이 죄주고 목주는 것은 그 이제 설명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그 적다 이 말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적다 이 말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지금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태는 대응과에서 이제 답을 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도 전혀 못 알아듣고 하면은 못 알아듣고 이제 이것이 이제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모실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어떻게 이제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된가 하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불쌍을 모신 곳에 가서도 못 알아들으니까 불쌍이 그게 딱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불쌍을 모시는 것도 나의 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불쌍을 모신 사람도 제도 받을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제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쉽습니까? 쉽겠습니까? 이 지금 말씀 속에 뭐가 들은가 하면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포용력. 그러죠? 대포용력. 아, 이게요, 깨달은 사람의 지금 능력이에요. 이게 얼마나 포용력이 넓어졌습니까? 자, 이 포용력이요. 불상 숭배하는 사람도, 그것도 우리 말이죠. 교도로 포용해버리죠. 이 대목에 우리 여러분들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요. 원불교 교도는요. 원불교에 입교해가지고 원불교 본명을 받은 사람만 교도 아닙니다. 뭐까지 교도입니까? 불교의 모든 신자들도 다 뭔가면요, 서품 10장에서 뭔가 뭐 하고 있습니까? 포용하죠. 우리 교도 많습니다. 교도 많아요. 100만이 넘어요. 1000만이 돼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불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도 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포용이죠. 포용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내용이 말이죠. 교회품 10장이 말이죠. 이렇게 지금 함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그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쌍 신앙의 궁극천은 어딘가 하면요. 이런 쌍, 우리가 이제 이 지금요, 불상 숭배하는 사람도 다 이제 포용을 했죠. 그러는데 실제로 가서는요, 이제 이런 쌍 신앙의 가장 궁극천은 뭔가 하면요, 이런 쌍 신앙이요. 궁극천은 어딘가 하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사사불공이에요. 처처불상, 사사. 이게 말이죠. 이런 쌍 숭배의 궁극체예요. 그래서요, 이런 쌍의 진리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에서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절에 가면은 대웅전에 부처님 모시놨죠? 모시놨잖아요? 그거 숭배하지 말으라고 안 하셨죠? 근데 실제로 진리적으로 볼 때 대웅전에 모셔있는 부처님이 부처입니까? 부처 아닙니까? 대웅전에 모셔 있는 그 불상도 처처분의 한 형이에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이로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얻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대정경 수행품 35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보니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바로 이번 주에 전국에 유명하다는 해수욕장이 많이 개장한다고 하죠. 제주 지역은 엊그제인 수요일에 일제히 문을 열었다고 하고요. 오늘은 부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무렵엔 거의 모든 해수욕장이 피서객을 맞는다는데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바닷가를 떠올리니까 여름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확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매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기록적인 폭염과 호우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올여름엔 부디 걱정보단 기쁨이, 짜증보단 웃음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6월 26일 금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광고하기 좋은.

0: 반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동방신기 하이야야 여름날 전해드렸어요. 아, 이번 주에는 생각보다 여름치고는 바람결이 선선한걸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수욕장들이 다 정식 개장을 한다니 여름은 여름이구나 싶네요. 올여름 우리 특화진 가족분들은 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아무쪼록 건강하게 또 사고 없이 무탈하게 보내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도 특별한 아침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데이브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로켓처럼 빨리 쌩하니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왔자요 코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그 이유와 함께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7시 30분까지 보내주시면 2부에 저희가 쌩하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친구 맺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원음방송 라디오 한글로 7글자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로 글 남기시면 되겠어요.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듣고 싶은 음악들도 마음껏 신청해 주세요. 7068님이 하하하 저는 바다보다 계곡을 좋아하는데 연아씨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해수욕장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계곡과 바다는 느낌이 확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주는 그 느낌적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곡을 더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바다가 주는 특유의 그 흥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철썩철썩 하면서 막 달려왔다, 다시 밀려갔다, 막 파도를 쫓아갔다가 도망갔다 하는 그런, 뭐랄까? 사람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땡볕과 차가운 바닷물이 막 같이 있는 약간 그런 것들. 그리고 막 왁자지껄 하잖아요. 일단 해수욕장이 개장됐을 때는 그 해수욕장 전체에 사람들이 막 함께 있으니까 그게 주는 흥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뭐 계곡은 한여름에 가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 거기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진짜 온몸에 땀이 싹 식어내리는 야, 그 느낌이 너무 좋죠. 거기 의자 하나 탁 펼쳐놓고 발만 담그고 있어도 하루 종일 신나죠. 신복수님, 연아씨 반가운 아침입니다. 아침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행복하답니다. 오늘도 특화장부터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하트하트하트 보내주셨어요. 신복수님, 아침마다 매일같이 이렇게 인사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소녀시대의 파티,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두 곡이었고요. 7시 1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뒷번호 5415님, 다음 주면 벌써 7월이에요. 이제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여름이네요. 올여름 모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 7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오사이로님 말씀처럼 7월에 들어섰다? 부정할 수 없는 여름이죠. 사실 뭐 6월도 여름이지만 7, 8월은 여름의 절정이잖아요,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름을 앞둔 날씨 같지 않게 오늘 아침에도 일단 뭐 서울 한정이라고 하기엔 서울도 너무 넓으니까 저의 출근길 한정, 바람이 약간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여름 바람은 바람이 불어도 약간 꿉꿉하거나 좀 눅눅하거나 이런 느낌인데 오늘 아침은 꼭 가을처럼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더울 때는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이 여름인데 이 차가운 바람이 부니까 이게 왜 그러지?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걱정스럽게 들고 날씨 입장에서도 어쩌란 말이야 싶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올여름 너무 고생스럽진 않게 피해 입는 분들 없게 그렇지만 여름답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멜로망스의 노래 들을까요? 선물

멜로망스의 선물 이어서 폴킴 커피 한잔 할래요? 두 곡을 듣고 왔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전해드리고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원불교 교전 의두 요목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겨.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똥똥.

0: 산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7: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6일 금요일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생한이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왔죠. 오늘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기분 좋은 음악 택배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을지 잠시 후 여러분도 만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듣고 싶은 노래들, 하고 싶은 얘기들 마음껏 담아 보내주세요. 오늘 3부에는 로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나는 로라장에서 들으면 좋겠다 싶은 노래 있으시면 역시나 부담 없이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웅이 아버지님이요. 7월 22일 작은애 생일 맞이 잠실 야구장에 갑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용인에 있는 놀이동산 오픈런 했다가요. 아, 여러분의 여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 제가 여쭤봐서 아마 알려주신 것 같은데, 엄청난 스케줄인데요? 놀이동산에 오픈런을 했다가 야구장을 또 간다고요? 이야, 야구장에서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나저나 요즘 잠실 야구장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던데 너무 능력자십니다. 아무튼 성공적으로 눈치 게임에서 승리하셔서 놀이동산에서도 타고 싶은 거 마음껏 다 타시고 피곤함 하나도 없이 잠실 야구장에서 또 열심히 응원하시고 즐겁게 나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머, 그때쯤 한번 다시 알려주세요. 저희가 생일 같이 축하해드릴게요. 1138님, 선선한 초여름의 아침, 근데 길가에 코스모스가 벌써 빵끝 인사해요. 날씨가 그래서인지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었어요.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라고. 코스모스요? 이게 옛날에는 코스모스는 가을의 상징이었는데 요새 코스모스가 사철 내내 시기를 모르고 자꾸 여기저기 피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뭐 코스모스가 지금 피었다고 싶을 때가 좀 있었는데, 아, 6월은 너무 빠르지 않은가 싶네요. 아무튼 1485번님 말씀처럼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하루 시작해보시죠. 마마무의 노래입니다. 4 플라워.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빨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럭키타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8405 고객님께서 요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카드는 안 가져가고 핸드폰 없이 그냥 나가거나 핸드폰을 챙겼으면 차키를 놓고 나가거나 아우 벌써부터 이래서 어쩌나 싶네요 유유 라며 보내주신 티아라 왜 이러니 거북이 왜 이래 김현정 너 정말 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드립니다. 8405 고객님 신청곡 왔자요.

8405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배송해드렸습니다. 티아라 왜 이러니, 거북이 왜 이래, 김현정 너 정말, 세 곡 전해드렸어요. 진아님께서 심규선의 어떤 날도 어떤 말도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예전처럼 적극 참여만 못할 뿐 항상 왕왕 잘 듣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선선한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너무 귀엽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적극 참여는 못하시지만 왕왕 열심히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믿을게요. 진아님 신청하신 노래 2부 끝곡입니다. 루시아 어떤 날도 어떤 말도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선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여름철 야간 운전을 하다 보면 차 안으로 곤충이나 모기가 들어와서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 유리창에 무수히 많은 곤충이나 하루살이들이 부딪혀서 체액을 뿌리고 들러붙기도 합니다. 이런 흔적들은 와이퍼로 닦아도 쉽게 닦이지 않고 시야장애를 주거나 전조등에 붙어서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야간 운전을 하기 전에 젖은 걸레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 안으로 들어오는 곤충이나 벌레들이 많은데요. 물론 대부분 차 안으로 들어오는 곤충들은 특별한 독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차창을 대각선으로 열면 바람이 나가는 쪽으로 이런 곤충들이 날려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벌에 목을 쏘이면서 급핸들 조작으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적도 있는데요. 여름철 산간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내보낸 다음 운전하는 것이 좋겠죠.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대정경 인과품 1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극한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크레인 온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2

또 월요일이라고 피곤하다고 겨우겨우 일어났던 게 엊그제 같은 내 말이야. 벌써 금요일이라니. 새삼 느끼는 거지만 시간 참 빠르다 빨라. 어디 그뿐이겠어? 오늘은 6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라고? 맙소사 세상에나. 한 달이 언제 이렇게 훌쩍 지나간 거지? 아, 그래도 뭐 어쩌겠어. 지나간 걸 아쉬워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걸. 우린 그저 오늘만 생각하면서 신나게 즐겨보자고. 지금 이 분위기를 더 끌어올려줄 노래 뭐가 있을까? 너희들도 생각나는 거 있음 바로 보내주겠어?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활짝 열어둘게. 자, 그럼 슬슬 몸 좀 풀어보자고. 다 같이 렛츠 로라.

따방 스피노프 렛츠 로라.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제니퍼 로페즈의 Let's Get Loud, 세경 친구가 골라준 구피의 비련, 자자 버스 안에서 신화 으샤으샤, 모모랜드의 뿜뿜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뒷번호 3973 친구가 신청한 보니 타일러 Holding Our For A Hero 전해드리면서 6월의 마무리도 파이팅 넘치게 해보자고. 다같이 Let's Roll!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이론상의 진리를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원불교 교전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0: WBS。
1: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 처진.

0: 안녕하입니다.
1: 예.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극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박원의 노력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6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금요일 4부가 시작됐고요. 오늘도 3부에는 로라장에서 여러분과 신나게 함께 봤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세경님께서 금요일은 유난히 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해요. 뭔가 특별한 아침인 것 같아서요. 로라장 때문인가? 크크크 하시면서 지금 아침 먹고 나갈지 그냥 나갈지 고민하면서 사연 보내요. 구피에 비련 신청해봅니다. 라고 멋진 곡을 골라주셔서 오늘 로라장에서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드셨어요? 세경님? 아침 먹자마자 로라장에 돌았으면 좀 배 아프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3827님 이번 토요일 여동생의 64번째 생일인데 축하해주세요. 여동생은 대구 남문시장 안에서 떡 장사를 하는데 안쓰러워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덕분에 또 그 시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맛있는 떡을 드실 수 있겠어요. 갓 나온 떡 쫄깃쫄깃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겠는데요. 3827님의 여동생 생분의 64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7779님이 살구 사진 보내주시면서 살구가 익어가네요 보내주셨는데 이제 살구 나올 때가 돼가는군요. 이야 여름과일 살구 맛나게 익어가네요. 이 살구나무를 키우시는 건가 봐요. 부러운데요 7779님. 노르웨이의 수 피처링 서린입니다. 가장 보통의 계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서 오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쏘네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복지서비스 정기안내 실시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요, 복지 멤버십이라고 부르는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에게 신청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 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한번 가입하면 자격과 소득, 재산 및 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령이나 거주지의 변동을 반영한 내용은 수시로 제공된 반면 소득이나 재산에 관한 건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돼서 기존과 달라진 경우엔 새로운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이 돼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번에 시행되는 정기 안내는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과 재산 정보를 다시 판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총 134만 명의 대상 가운데 53만 가구에 카카오톡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에요. 안내를 받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이나 복지로 또는 고용24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복지서비스 정기안내 실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서비스 정기안내 실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범진 나무가 되는 중 박다혜 마크툽 청춘의 일렉트로니카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오반의 플라워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1분 1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완도지역 규화 60년 기념대회를 원만히 마치고 감사의 마음과 규화발전을 위한 완도 6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